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0: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1: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2: 몰라, 할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1: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3: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4: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0: 와우! 우리 아이들이
1: 달라졌어요! 빠밤!
2: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3: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4: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3: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2: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화숙이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뿔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5: 박사님.
6: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2: 미안.
7: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8: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7: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3: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9: 화이팅!
4: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7: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10: 몰라? 내가 먹었나?
7: 뭐?
4: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7: 나 화났어!
4: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11: 자,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4: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7: 엄마!
4: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7: 엄마,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12: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7: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가 안 돼?
4: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숙.
7: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13: 이게 뭐지?
7: 야, 너 그 뿔 다니는 괴물 같다.
13: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14: 화숙!
13: 우와! 우와!
14: 뭐야? 화숙이가 아니잖아!
7: 나 화숙이 맞아! 나 괴물 아니야!
13: 우재야! 이게 화숙이 괴물로 변했어!
7: 얘들아! 가지마! 나 좀 도와줘! 이 목걸이 좀 빼줘!
4: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11: 더 화를 내라고!
4: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7: 악당 크크! 너 이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어!

0: 대전 총사. 와.
1: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0: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1: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2: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3: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4: 멈춰!
3: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지. 할 수 있지?
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0: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2: 홍! 나! 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5: 홍나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6: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7: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8: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7: 아유, 우리 딸.
0: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4: 화이팅! 딩동댕 삼총사
9: 생일 축하합니다.
5: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9: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8: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7: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8: 색깔이 좀... 됐어요.
7: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5: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7: 누구세요?
10: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5: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10: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쯔, 파워 버튼.
11: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7: 이러면 왜 이래?
5: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7: 아유, 엄마 해주니 내가 고맙지.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8: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11: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8: 내놔, 이거 내 거야.
7: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11: 엄마 최고. 땡큐, 땡큐.
7: 땡큐, 땡큐.

0: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1: 나 더는 못 참아!
0: 어? 아니, 나은아! 왜 전원을 꺼버리고 그래!
1: 엄마, 나 이 로봇 싫어! 엄마 딸은 난데! 얘가 엄마 자식처럼 하는 거 싫다고요!
0: 아니, 이게 왜 안 켜지지? 이상하다!
1: 엄마, 나보다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0: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0: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1: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2: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딩동!
1: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3: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4: 아유, 우리 딸.
5: 딩동댕 삼총사!
6: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4: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3: 엄마 사랑해요.
4: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1: 땡큐봇 이젠 있기로 해요.
7: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6: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8: 왕자님.
5: 딩동댕 삼총사!
1: 그날 시은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9: 그러면 이번엔
1: 바로
9: 내가
1: 출발해! 그때!
3: 어? 뭐야? 아, 시끄러워!
1: 그리하여 시은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10: 우리는 쿵쿵 밴드다.
11: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딩동댕 딩동댕.
2: 조금 더 간절하게.

0: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1: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2: 지금이야. 딩딩. 동동.
3: 딩딩.
2: 딩동.
4: 그렇게 크크와 미누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5: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시운시운은 절대
5: 엄마,
4: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 기동대 삼총사! 와!
6: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7: 민우 왕자다.
6: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3: 응! 응! 응!
4: 긴급의 사촌사!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할파는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판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판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판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파,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파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파는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내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면 넌 개구리로 변하게 될 거야.
0: 조지는 혼자 노는 게 싫었어요.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안 돼. 난 수지하고만 놀 거야. 넌 딴 데 가서 놀란 말이야.
0: 조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0: 들었어요.
1: 조지,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좀 먹어줄래?
0: 조지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누나랑 노는 게 더 좋았죠.
2: 난 간호사야. 그럼 난 의사 할 거야. 그럼 아픈 환자는 누가 하지? 조지!
0: 칼칼한 수지는 병원 놀이를 좋아합니다.
2: 네.
0: 조지도 좋아하죠. 팔팔한 조지를 진찰했어요.
2: 조지 어린이,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봐요.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군요.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3: 네.
2: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0: 수지가 체온을 잽니다.
2: 아우, 큰일 났네. 열이 아주아주 많아요. 3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겠어요.
0: 아빠가 조지를 찾으러 오셨어요.
4: 아유, 이런. 우리 조지 어디 아프니?
2: 아니에요. 병원 놀이 하는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4: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2: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1: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4: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2: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4: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1: 나도.
2: 저도요.

0: 팔팔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페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2: 아! 우리 예쁜 폴리. 우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2: 아! 난 영리한 새예요.
5: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6: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2: 안녕, 폴리.
6: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2: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5: 가요, 할머니.
0: 팔팔한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2: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5: 할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서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3: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5: 야호!

0: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1: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0: 즐겁습니다.
1: 넌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페파와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포이.
0: 페파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페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1: 네, 할머니.
2: 폴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2: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세상에, 맙소사.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1: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0: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2: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3: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1: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3: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2: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의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3: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2: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3: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 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1: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3: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2: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3: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2: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3: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2: 아, 재밌어?
3: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2: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3: 네.
0: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1: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0: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1: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0: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했어.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2: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3: 미로 같은 거네요.
1: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1: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0: 돈 자체가 뭐가

0: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1: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0: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1: 돈 자체에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
0: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1: 오래 살기 위해서.
0: 오래 사는 거왜 오래 살려고 하지?
1: 죽음이 두려우니까.
0: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1: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2: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3: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2명, 3명 되거든요.
4: 오, 기획사가 꽤 크네.
3: 참 재밌는 게, 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4: 아, 빵 터졌어.
3: 네.
4: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3: 네.
0: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근데 왜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0: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1: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0: 어떤 문제가 있나?
1: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0: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1: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5: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2: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3: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4: 그렇지.
3: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0: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0: 그렇지. 그건 맞아.
1: 네.
0: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의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 맞죠.

0: 아이고, 인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1: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2: 제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0: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2: 경희대 갈게요.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1: 오늘 만났네?
2: 네.
0: 그럼 민준아 또 보자.
2: 네, 안녕히 계세요.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허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2: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3: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 중. 와우.
2: 역시 게임하면 난 돈파인. 돈파이라면 게임이지.
4: 아, 좋아. 이번엔 나 불달기.
2: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3: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2: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 하고 싶죠.
3: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2: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0: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1: 릴렉스 좋아하시네.
0: 뭘 한다고 떠들어?
1: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2: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3: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4: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2: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5: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6: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2: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4: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2: 뒤쫑크 같은 거?
5: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뒤쫑크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에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먹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7: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4: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7: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2: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7: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4: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2: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 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4: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8: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2: 노력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5: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7: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8: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2: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5: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0: 쪽에 가까운 것 같아.
1: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2: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2: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로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3: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수 없게 돼.
4: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2: 나는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1: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발가락으로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3: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5: 들어봐, 들어봐.
6: 너희도 같이 할래?
7: 네.
5: 나만 할 거지. 나만 할 거지.
2: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7: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2: 그러니까 오히려.
7: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1: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8: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2: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7: 도파민도 떨어지고
2: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0: 의 전사 버닝 캐라.
1: 카르노님, 살아남은 다이노이드 버닝 캐라가 감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없애고 코인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2: 믿어도 되겠지?
1: 당연하죠. 저의 이 빙결 마법으로 화염 능력을 쓰는 버닝 캐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해머처럼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2: 예, 우가 언제? 하천 마법 따위로 전락척하기를!
1: 빙결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지. 아!

0: 엄청난데!
1: 좋다! 그 능력으로 버링크라이 코일을 내게 바쳐라!
2: 알겠습니다, 카루노님.
3: 이걸 보십시오! 달걀이 바로 익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익은 것 같습니다.
4: 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맥스, 나도 좀 줘봐!
5: 정말 덥군.
4: 이러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6: 루시!
7: 루시가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이랑 물수건 가져와.
4: 알겠어.
7: 루시, 정신 차려. 괜찮아?

0: 어떻게 된 거야?
1: 다행이다. 루시, 얼마나 놀랐다고.
2: 고마워, 수지야. 덕분에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3: 다행이다.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5: 이게 다 수지가 강요해준 덕분이군. 잠깐,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아이고.
6: 기라.
5: 아, 갑자기 어지럽군.
7: 티라!
5: 이제 수지가 가능해지겠지.
1: 티라도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 찜질을. 티라, 괜찮아?
8: 큰일이군.
9: 티라, 정신 차려.
5: 이게 아닌데.
9: 빨리 얼음 찜질을 해야 해.
5: 난 괜찮아.
9: 얼음 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
4: 정신 차려, 티라.
8: 비켜, 심폐소생술을 해볼게. 정신 차려, 티라. 어서 일어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1: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8: 다시 해볼게.
5: 괜찮아, 정신 다 차렸어.
4: 티라가 정신을 차렸어. 잘했어, 쌤이.
10: 역시 쌤이라니까.
5: 난 수지의 간호를 받고 싶었는데.
1: 거기서 포기해, 브라니카.
11: 블레비치, 날 어떻게 찾았지?
12: 네 열기를 쫓아왔지. 보다시피 네 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뜨거워졌잖아.
11: 진정한 뜨거움을 보여주지.
12: 역시 대단한 불길이군, 화염의 전사 버닝캐라. 이번엔 내 차례다.
11: 뭐지?
1: 어머머, 이게 또?
12: 진짜 이거다.
11: 엄청난 위력이군. 이대로 당할 순 없지. 파이어 블레스.

0: 아니.
1: 빙결 마법 앞에서 화염맹이 딸 소용 없어. 이건 또 뭐니? 이 도시와 함께 얼려주마!
2: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수지가 불사람으로 변해버렸어!
3: 대원들, 지금 도시에서 블랙이지가 버닝케란을 공격하고 있다.
4: 버닝케란?
3: 즉시 출동해 버닝케란을 구하도록!
5: 네, 사령관님!
1: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이제 코인을 가져가 볼까?
1: 이런 버닝 캐라가 얼어붙어 버렸어.
0: 빨리 구해야 해.
2: 렉스 카이저로 합치하자. 미니트 공대 렉스 카이저 합치.

0: 원인 케라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1: 알았어.
0: 어림없는데.

0: 지금이다!
1: 구해줘서 고맙다, 티라.
2: 인사는 나중에 해라, 머니 캐라. 지금은 함께 저 녀석을 쓰러뜨리자.
1: 알겠다. 나 화염의 전사 버닝 캐라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3: 이 하찮은 다이노이드 녀석들이!
1: 렉스 카이저 D3.

0: 지옥은 절대 잊지 않겠다.
1: 늘 도망가!
2: 놓쳤나? 허닝케라, 너의 화염 능력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3: 앞으로 뜨거운 불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4: 응?
1: 좋아, 버닝케라. 앞으로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 싸우는 거다.
3: 응? 맡겨줘.
2: 다이노이드, 코인로드, 오이! 첫 번째 다이노이드, 화염의 천사, 허닝케라! 합류 완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2: 정신을 잃은 것 같아.
0: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2: 괜찮을까?
1: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3: 글쎄. 정신이 드나 봐.
1: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0: 우린 브룸스타운 구조대원이야.
1: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0: 난 폴리라고 해.
1: 난 진이야.
2: 난 로이야.
3: 반가워. 난 엠버야.
1: 난 헨리.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4: 해변에서?
2: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1: 정말?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기억나지 않는 게 아쉽지만.
0: 기억이 안 난다고?

0: 전혀.
1: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0: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2: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0: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3: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0: 응?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5: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0: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6: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0: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저,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6: 거긴 왜?
0: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6: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0: 모래라, 모래, 모래.
6: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0: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6: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 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가보자.
7: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8: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0: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6: 고마워.
2: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6: 그래?
9: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10: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9: 네?
10: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0: 정말? 이렇게 말이지?
9: 미안!
10: 날아갈 뻔했네!
6: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0: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6: 중요한 사실?
0: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6: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3: 루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6: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0: 좋아, 같이 가보자.
6: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0: 알았어, 다녀와.

0: C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어?
1: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4: 뭐라고?
3: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헨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응. 화재가 났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1: 응.
2: 로이! 디디!
0: 드론이!
1: 드론이?
2: 로이! 디디!
1: 얘들아!
0: 어? 디디?
1: 여기야!
0: 디디!
1: 무사했구나!
3: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3: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1: 그랬구나.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3: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4: 뭐?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3: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4: 응.
3: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2: 로이!
1: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5: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3: 난 괜찮아!
2: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5: 폴리, 앰버!
1: 로이, 다친 데는 없어?
5: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3: 어!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3: 응!
0: 로이!
5: 얘들아.
0: 로이!
1: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5: 고마워.
3: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디디, 너?
3: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5: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6: 맞아.
5: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3: 전만해.
7: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3: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자,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6: 반가워 드론이.
0: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6: 맞아.
1: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8: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 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3: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6: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3: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
6: 잘가 드론이.

0: 여러분, 왕자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브루터!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호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카드봇들은 부응해주었어요. 메탈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7: 침침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7: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뇌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8: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6: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0: 나도!
7: 이게 말이야? 어떤 사람도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6: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9: 나도 동감이야.
6: 블루컵!
10: 근무 중이야?
9: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1: 와일드가디!
11: 안녕 얘들아.
6: 크레스트!
10: 일찍 왔네?
11: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2: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3: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2: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4: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5: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2: 멀쎄다.
10: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6: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1: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6: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1: 이런 발전은 좋네.
12: 발전 좋아하네!
10: 아까부터 에더 아저씨 왜 저러셔?
6: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던...
12: 어디 보니까
17: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비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1: 자, 여기요.
12: 고맙다.
1: 자, 드릴게요.
11: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1: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11: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2: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1: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8: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2: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19: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7: 사이좋게 좀 지내지.
12: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6: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 이길지 내기였대.
7: 내기?
12: 그거 재밌겠는데?
19: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2: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9: 난 모르겠어.
12: 페루루, 너는 어떤가?
10: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2: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10: 준!
1: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0: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1: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0: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8: 괜찮습니다. 사고야, 내가 먼저 왔거든.
12: 증거 있어?
20: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닥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2: 베르로 어머니 말이 100번 맞다.

0: 양질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1: 어쩔 수 없어 그래.
2: 간다.
3: 뭐야 무슨 구야?
0: 어쩔 수 없고.
4: 그렇다면
5: 노크로시 네가 이겼는데?
2: 야호!
6: 얘네 뭐하냐?
2: 다들 잘 지내 보이네.
7: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8: 다들 바빠졌어.
7: 클레임 노바는?
9: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카드봇 주변쯤을.
10: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공인!
11: 괜찮아, 준?
10: 무슨 일이야?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2: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10: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7: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3: 해피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2: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3: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4: 뭐? 벌써?
13: 얼른 돌아가들.
3: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5: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6: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13: 시커!
6: 뭐 또 보면 되지.
3: 가시기만.
12: 이거 아쉽구만.
17: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7: 다음 주에 봐.
6: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8: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히지.
6: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8: 아까 페루르가 한 말.
6: 어?
18: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9: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20: 설마 메탈카드봇이야?
21: 이제 막 복귀 중인 또 출동이고.
22: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23: 고마워요.
22: 또 오세요.
20: 뭐지?
24: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타곤!
20: 싸울 거면 나한테 가서 싸우지!
25: 못 보던 애들인데?
20: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23: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25: 네?
23: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몰드!
19: 여기 메탈카드봇들이 1K약불에서 대치죠!
10: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9: 석불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21: 여기 메가에 불러. 빅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10: 시끄러워. 왜?
21: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10: 알겠어. 메가인 불러. 셋업.
21: 셋. 가시.
19: 자자. 난동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10: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21: 영.
26: 이 엉터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자석 아닌가?
19: 메가 엠블럼 괜찮아?
21: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19: 설마 그 녀석들?
27: 앰브라, 펜이가 괜찮니?
23: 여기 메탈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열한선 도로를 공세로 쳐간다.

0: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너 얼굴 떨어져! 블루컷!
0: 스타라이징 샷!
1: 왜 그래, 블루컷?
0: 모르겠어.

0: 블루카! 너 그 파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거기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를 흔들렸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 못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캅이 위험해.
0: 뭐?
1: 정신 차려, 블루캅.
0: 피닉스 파이어! 깨다! 메가 엠블로!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지키려고? 어? 내게 친구 따위!
0: 블루카! 넌...
4: 어?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에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오.
1: 블레이온. 에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5: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 소네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뭐야, 기억 안 나?
2: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1: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1: 뻥이야.
2: 뭐? 오란 수에 섰더니 여전히 모르군.
6: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7: 시장님!
6: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1: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2: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6: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고...

0: 물론
1: 아빠.
2: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1: 미안해. 우리 아빠가
3: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4: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5: 이건 외품카드?
4: 맞아. 블루캅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좀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1: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6: 와일드카드 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5: 와일드카드 봇?
7: 그것도 처음 듣는데.
4: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브루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8: 설마 그게...
4: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6: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4: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5: 제거? 봉인이 아니고?
7: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4: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9: 무면하지만
4: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8: 정말 그럴까?
4: 무슨 생각해?
8: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5: 뭐?
4: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8: 응, 내 거랑도 페루루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5: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4: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8: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5: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7: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1: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8: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0: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1: 사고방식의 차이지.
8: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1: 아마 준 아닐까?
1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0: 진심이야?
1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0: 알았다, 알았어.
5: 저는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8: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12: 알겠어.
4: 맡겨만 둬.
1: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5: 진짜로 왔어.
4: 네가 블레이온?
8: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8: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10: 백부문에?
8: 빙고!
13: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12: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4: 지독한 성질머린 내가 고쳐주지.
10: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8: 궁금하지?
5: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스로우 위를 날았겠지만
8: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13: 움직이 것들!
12: 이번엔 안 놓친다!
4: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1: 우린 왜 부른 거지?
8: 왜긴?
4: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10: 믿는다고?
4: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0: 말이 맞지?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2: 우리도 가자.
0: 메탈프레스가
3: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0: 물론이지.
2: 블루캅 월드 대놓.

0: 맞춤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완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이 펜터 리더.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건. 찾았다. 달려.
0: 페널티야.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핑거!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2: 자!
1: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스매시!
1: 와일드 카리본 제이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1: 놀래요.
3: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이상한 인형.
1: 북한산에는 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150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2: 우와, 선생님, 딱따구리도 있어요?
1: 뭐, 그럼.
3: 우와,
2: 조윤호.
3: 어?
2: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
3: 아, 알았어.
1: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4: 네!
3: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
2: 맞아.
5: 사진 보내줘.
3: 어? 안녕. 이거 줄까?
2: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3: 아, 맞다. 미안.
6: 응? 도망 안 가네?
3: 안녕, 토끼야. 어? 어?
2: 조윤호!
3: 어?
2: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3: 멀리 안 가.
2: 정말?
3: 어? 와, 저기 있다.
6: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6: 어디 있지? 저건가?
7: 어디 맛점? 아, 뭐지? 하라리오!
6: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건 뭐야?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어디? 아닌가? 이런 인형은 처음 보는데.
2: 윤호가 왜 안 돌아오지?
5: 오랑이라도 만난 거 아니야.
2: 내가 한번 가볼게.
5: 윤호다.
2: 뭐하다 오는 거야?
3: 그냥 저기.
2: 그런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2: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걸 뭐하러 주워왔어?
8: 다들 모이세요.
2: 우리도 돌아가자. 그걸 왜 넣어?
3: 그냥.
2: 가요다.
1: 자, 차례차례 올라타세요.
2: 출발합니다.
6: 산에 갔다 왔더니 힘드네.
2: 그게 뭐가 힘들어?
9: 어서들 오너라.
3: 다녀왔습니다.
9: 그래, 세나도 잘 갔다 왔니?
2: 네. 포근아, 안녕. 윤호야, 내일 봐.
3: 잘 가.
9: 들어가자.
3: 네.
9: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알지?
3: 네. 자. 이게 있었지? 포근아, 이거 뭔지 알아? 안 돼. 여기 놓자. 맞다. 손 씻어야지.
7: 아휴, 강아지 녀석. 자, 빨리 돌아가자.
10: 너 거기 있었냐?

0: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 아무도 없지. 가자. 살금살금.
1: 보그나, 왜 이렇게 지져? 뭐라도 있어? 어? 어, 그건 뭐야? 어?
2: 어? 어, 아빠. 그거 음? 제 거예요.
1: 아, 그래? 세탁 좀 해야겠네. 자.
3: 다녀왔습니다.
1: 어?
2: 어, 보그나 안녕?
4: 다녀오셨어요?
2: 어.
1: 왔어요?
2: 네.
1: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2: 고마워요. 산은 올라갈 만했어?
4: 그럼요.
2: 우리 윤호 다 컸네.
0: 아휴, 이런 꼴을 다 당하다니.
2: 맛있다.
4: 네, 맛있어요.
2: 이것도 좀 먹어봐.
4: 살금살금. 어?
1: 어,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
4: 고마워, 포근아. 어, 저 올라갈게요.
1: 아, 밥 다 먹어야지.
4: 다 먹었어요.
1: 원 녀석도.

0: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여기서 자고 있었냐? 쉿!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용히 해달라고.
1: 버그나, 안 자고 뭐해? 뭐가 있어? 응? 인형이 왜 저기 있는 거야?
2: 이러네.
3: 조용히 하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줘.
4: 난 해치야.
1: 해치? 그게 이름이야?
4: 응. 아라리오!
1: 우와!
4: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인간들은 모르지만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
1: 선계?
4: 응.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

0: 어디 맛점?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기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을.
1: 윤호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
2: 아무것도 아니에요.
1: 그래? 잘 자라.
2: 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집에 이사 왔어요.
1: 자, 다 됐다. 우리 아가들도 준비됐니?
2: 네, 엄마.
1: 여기 트렁크에 넣으면 돼.

0: 빠진 거 없나? 아. 이제 가자.
1: 네! 거병이구나!
2: 잠시만!
3: 기다려!
2: 얘들아!
4: 이사 간다고 해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0: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5: 그동안 많이 정들었는데
4: 가셔도 잘 지내셔야 해요.
2: 거병이들아.
6: 응, 다람쥐야. 이건 내가 준비한 이별 선물이야.
7: 정말 고마워, 다람쥐야. 우와, 이건 우리잖아.
6: 이사 가서도 이 다람쥐를 잊으면 안 돼.
7: 이 도토리는 평생 간직할게.
0: 자, 이제 출발할까?
1: 네.
8: 자, 이제
5: 조심히 가렴.

그렇네.

0: 도착했습니다.
1: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0: 마음에 드니?
2: 네.
3: 빨간 지붕이 너무 예뻐요.
0: 짜잔.
3: 우리 집 예쁘다.
2: 맞아.
1: 어? 저건 뭐지?
2: 깜찍해.
1: 여긴 이제 내 자리.
3: 우와, 여긴 2층도 있어. 그렇네.
0: 얘들아,
3: 가보자.
0: 어때?
2: 정말 멋져요.
3: 이제 빨간 지붕만 보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엄마가 주소를 알려줄게. 우리 집 주소는 햇살마을 새싹길 3번지란다.
3: 햇살마을 새싹길 햇살
2: 3번지.
0: 새로운 동네에 이사 왔으니까 꼭 기억해야 해, 알았지?
2: 네.
0: 그럼 다 같이 짐을 옮겨볼까?
2: 네.
0: 이건 꽁지 거.
3: 네.

0: 엄마야, 이거 네 거니?
1: 네, 맞아요.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뭘, 조심히 놀아라.
1: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네. 이제 집

0: 어떡해. 어? 빨간 지붕이다. 저기가 우리 집이구나. 빨간 지붕이 있기는 한데.
1: 어머, 귀여운 꼬마 손님이네. 꼬마야, 파마하러 왔니?
0: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0: 우리 꼬병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금방 다 옮겼네. 그런데 꽁지는 어디 갔니?
1: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였던 것 같아요.
0: 설마... 꽁지야! 꽁지야! 얘들아, 꽁지가 멀리 간 것 같아. 얼른 차에 타자.
2: 네!

0: 꼬마야, 혹시 길을 잃었니?
1: 네. 이사 왔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2: 걱정 마. 이 아저씨들이 데려다 줄게.
3: 주소가 뭐니?
1: 집 주소는 햇살 마을. 기억이 안 나요.
2: 에이, 괜찮아. 이 경찰 아저씨가 꼭 찾아줄 테니까 같이 경찰서로 가자.
0: 우리 엄마 기다리는 동안 경찰서 구경할까?
1: 네.
0: 자, 들어가자. 이름이 뭐니?
1: 꽁지요.
0: 우리 꽁지 씩씩하네.
2: 꽁지라고 했지? 멍멍이 경찰관이 알립니다.
4: 기른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꽁지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꽁지입니다.
5: 뭐가 꼴찌라고?
6: 꼴찌가 아니라 꽁지요.
4: 경찰서에서 꽁지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꽁지의 보호자께서는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 엄마, 경찰서네요.
8: 꽁지야!
7: 엄마!
9: 어떻게 된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1: 도토리를 찾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9: 다음부턴 모르는 곳은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0: 그래, 꽁지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9: 네. 우리 아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 그리고 얘들아, 집 주소는 꼭 외우자. 약속!
10: 약속!
9: 얘들아, 집 주소 이제 다 알지?
10: 네!

0: 햇살 마을
1: 새싹길
0: 3번지
1: 햇살 마을 새싹길 3번지 저도 이제 알아요.
2: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자.
3: 네, 엄마.
1: 우와, 드디어 진짜 우리 집에 왔다.
2: 다들 배고프지? 우리 새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을까?
3: 네, 좋아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호우섬의 위기.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재밌다.
1: 난 재미없는 것 같은데.
0: 아프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우리 누가 빨리 가나 해볼까? 저기 호프가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알았지?
3: 그래.
0: 알았어. 반칙하게 업기다.
2: 물론이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3: 휙. 자.
2: 와.
1: 난 누워있네.
2: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보자고.
3: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0: 하나만아. 내가 1등일걸.
4: 뭔가 이상해. 이렇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한 문꽃 열매가 열렸잖아. 이런 적은 처음인데.
2: 아, 덥다. 땀이 다 나네. 더워, 더워.
1: 진짜 더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호프?
5: 그런데 햇살이 좋아서 꽃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2: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얘들아, 내일은 우리 숨바꼭질 하자. 너희들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0: 그래, 내가 꼭 너를 찾아주마. 이제 집에 가자. 안녕, 내일 보자.
3: 잘 가, 얘들아.
0: 잘 가.
2: 안녕, 안녕.
4: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이건 깨끗하지 않은 무언가가 나무로 흡수된 것 같은데. 내일 해가 뜨면 눈꽃 열매 나무를 다시 확인해야겠어.
2: 아, 더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냉장고야, 네가 이리 좀 오면 안 되겠니? 아이스크림 좀 줘라. 그래, 그래. 하프가 간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6: 맛있다. 쪼쪼바, 쪼쪼바. 너는 너무 맛있어.
2: 아직도 덥네. 더워. 밖으로 나가자.
1: 선풍기를 만들어둬서 다행이야.
0: 왜 이리 더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잖아.

0: 너희들 잘 잤어? 난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어.
1: 맞아. 어제 너무 덥더라. 난 선풍기가 있어서.
0: 뭐야? 그런 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을 해줘야지.
2: 맞아, 맞아. 혼자만 잘 잔 거야?
1: 아니, 난 다들 잘 자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프는 어디 갔어?
0: 어? 어? 그러게. 하프가 안 보이네. 하프 집으로 가보자. 하프! 하프!
1: 어? 하프가 어디 간 거야?
2: 혼자서 뱃썰매 타러 갔나?
0: 어? 뱃썰매? 혼자? 하프! 하프! 어딨어?
3: 잘 잤다.
4: 어, 뭐야? 아, 여긴 어디야? 뭐지? 뭐지?
3: 어?
4: 저기가 눈꽃섬인 것 같은데. 아, 배가 고파.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눈꽃섬은 멀리 있고.
3: 에휴,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0: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가? 뭐지?
1: 숨바꼭질?
0: 그래, 이 녀석 어디 숨어서 우릴 보며 웃고 있을지도 몰라.
2: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말 사라진 거라면.
3: 그럼 랄라님에게 말해야지. 얼른 랄라님에게 가보자.
0: 아니, 우리가 하프를 찾아보자.
1: 어떻게?
0: 우리에겐 마법이 있잖아.
4: 뭔가 안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꽃나무가 시들어버리면 눈꽃섬이 위험해질 수 있어.
0: 하프!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여기 눈꽃나무가 있다! 어디든 볼 수 있는 마법으로 하프 널 찾아내고 말 거야!
3: 랄라님 없이 마법 젤리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윙크?
0: 괜찮지! 이제 기다릴 동안 붕어빵 먹으러 가자!
1: 붕어빵! 그래, 가자!
0: 나나!
5: 아,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3: 우연의 일치! 1%의 확률 정도 될까?
5: 그래, 잘 됐다! 하나씩 가지고 갈래?
0: 하프가 안 보이네? 하프, 이 녀석 아침부터 숨바꼭질 놀이 중.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5: 맞아, 정말 꾹꾹 숨었어.
6: 맞아.
5: 정말 숨바꼭질하는 거 맞겠지?
0: 그럴걸?
4: 여기다 모여있었네.
5: 랄라님, 붕어빵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프가 안 보인다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4: 뭐? 하프가? 무슨 말이야 그게?
0: 아니, 하프가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는지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려고요.
3: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뭐? 마법? 너희들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열매를 오븐에 넣었니?
0: 네, 그래야 마법 젤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4: 우연해! 오즈피엔!

0: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으니까 모두 나가 있는 게 좋겠죠?
1: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우리 나갈 자 얘들아. 아빠는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지?
2: 정말 어디 간 거지?
1: 아빠야, 숨바꼭질 이제 그만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뭉크,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3: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 배고파.
2: 윙크! 윙크! 저기! 하프가 있어!
1: 진짜 하프다! 빨리 가자! 하프! 하프! 정신 차려!
2: 빨리 가자! 서둘러!
3: 어떻게 된 거야?
1: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3: 나도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1: 하프, 정말 대단한 숨바꼭질이었어.
3: 숨바꼭질.
2: 윙크, 빨리 병원에 가자.
1: 폴라가 이상해요. 하프는 깨어날 수 있는 거지? 설마 계속 누워있진 않겠지?
2: 그럼 당연하지.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1: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2: 괜찮아. 곧 일어날 거야.
4: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2: 괜찮아. 이제 곧 일어날 거야.
1: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3: 이제 곧 일어나겠지?
5: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6: 나 일어났어요.
2: 하프! 일어나줘서 고마워.
1: 하프야, 일어났구나.
6: 뭉크, 네가 대답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좀 일찍 일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1: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눈꽃나무 열매를 오븐에 넣지 말았어야 했어.
4: 윙크,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
1: 맞아, 윙크. 자책할 필요 없어. 맞아, 윙크. 그래도 급하게 마법 젤리를 오븐에 넣는 게 아니었는데.
6: 아니, 윙크가 뭐, 눈꽃 열매가 어떻게 됐는데? 뭐야, 궁금해!
7: 윙크가 눈꽃 열매를...
4: 잠깐, 내가 설명해줄게. 평소처럼 마법 젤리를 만들기 위해 눈꽃 열매를 오븐에 넣고 등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등대가 펑 하고 폭발했어.
1: 맞아. 다행히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6: 그럼 오븐이 왜 터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2: 눈꽃 열매가 원인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랄라님이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6: 랄라님? 맞다! 랄라님은 어디 있어?
1: 여기 병원에 계셔.
4: 오븐이 폭발하고 등대가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어.
6: 뭐라고? 랄라님!
0: 안 돼요. 지금 랄라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6: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언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누워있거나 깨어나지 않거나 마법 젤리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거나 먹지도 못하거나 방구도 끼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0: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지만 방구는 지금도 낄 수 있어요.
1: 랄라님, 빨리 깨어나요.
6: 와, 랄라님이 대답했다.
7: 와, 다행이다.
0: 그럼 전 다른 환자 때문에 가볼게요.
4: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을을 좀 치우자.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
8: 네.
9: 그래. 그럼 난 너희들이 마을을 치우는 동안 아주 아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올게.
8: 와, 신나다.
10: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2: 얘들아, 여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거야?
9: 여기 있다!
11: 와, 링크 멋있다!
6: 어, 재밌겠다! 나도 할래, 나도!
9: 우리 어차피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누가 저 쓰레기통에 많이 넣었는지 내기할래?
6: 그래! 하자!
11: 응, 하자!
2: 나의 뛰어난 운동 감각을 보여주지.
9: 시작이라고 외치면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넣느냐야!
8: 알았어! 좋아!
9: 시작!

끝냈다. 와, 다 치우고 나니까 원래 눈꽃섬으로 되돌아온 것 같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어? 저건 하프가 좋아하는 쭈쭈반데?

0: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네. 다 끝나가는 거지?
1: 재활용.
2: 놀면서 하니까 재밌다.
0: 맞아, 재밌어.
2: 얘들아, 얘들아, 폴라에게 가볼까? 가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0: 그래, 가자, 가자. 왜 그래, 폴라?

0: 재활이야!
1: 나나? 나나, 무슨 일이야?
2: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재활용! 재활용!
3: 저 맛있는 붕어빵!
4: 역시 맛있어, 맛있어.
5: 저 쭈쭈바 껍데기! 폴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야!
1: 맞아, 맞아! 폴라 주머니에 있었어!
2: 맞아! 내가 저걸 줍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아.
5: 기분 나쁜 빛을 내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4: 내게 맡겨! 물범 꼬리 돌려치기 기술을 보여주기!

0: 괜찮아.
1: 아, 그래,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하도 놀라서 그래.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다. 오븐이 터지고 마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
0: 맞아, 맞아. 오븐이 터지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
2: 랄라님이라면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0: 그럼 모든 바다 친구들이 아까 폴라나 나나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3: 그렇다면 나의 고리 돌려차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군.
2: 얘들아, 저기 봐.

Okay, Simon says, rub your little belly.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리

0: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동원하라 댄스 축제관 공개.
1: 우와, 걷기 좋겠다.
2: 그러게. 부러워.
3: 토토끼끼, 이번엔 무슨 일이야? 어디로 출동해야 해?
2: 이번엔 동화나라로 출동해야 돼.
3: 동화나라?
1: 어, 이것 봐.
3: 자, 이거
4: 동화나라 포크댄스 축제에 곰끼를 초대합니다.
3: 우와! 야하! 포크댄스 축제라니! 이 곰끼의 댄스 실력을 뽐낼 기회로구만!
1: 얼른 가봐, 곰끼! 다들 기다리겠다!
3: 좋았어! 동화나라를 향해 출발!

0: 동화 속 친구들이잖아.
1: 어, 곰끼.
2: 어머, 곰끼가.
3: 안녕.
0: 어, 안녕 안녕.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4: 그럼 모두 모였으니 포크 댄스를 쳐볼까요? 둘씩 짝을 칩시다.
3: 우리 둘이 짝.
5: 우리 둘이 짝.
6: 이렇게 짝.
0: 우리 둘도. 아! 아! 이럴 수가. 나만 짝이 없잖아.
2: 저런. 홀수라서 그래.
0: 응? 홀수?
7: 응.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짝이 맞을 텐데.
2: 맞아. 아, 짝수가 뭐냐 하면
7: 에?
2: 2, 4, 6, 8, 10처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수가 짝수.
7: 1, 3, 5, 7, 9처럼 둘씩 짝지었을 때 하나가 남는 수가 홀수. 이게 홀수?
2: 이건 짝수.
0: 아하, 그렇군. 우리는 1, 2, 3,

0: 4, 5, 6, 7 모두 7명. 둘씩 묶으면 한 명이 남는 홀수.
1: 팅커벨도 데려올걸. 그럼 짝수가 되는데.
0: 제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짝수가 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포크댄스를 칠 수 있다고요.
2: 그럼 빨리 짝꿍을 찾아오거라, 곰끼.
1: 곰끼?
3: 파이팅!
0: 좋았어. 곰끼! 얍! 하이차! 여기가 어디지?
4: 도와줘요!
0: 아니, 그대는 라푼젤!
4: 마녀 때문에 여기 갇혔어. 구해줘!
0: 알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기다란걸 내려줘!
4: 응? 내 머리카락. 얍! 이걸 잡고 올라와!
0: 얍! 얍! 아, 이보다 더 긴 거 없어!
4: 더 긴 거? 아! 내 리본! 얍!
0: 에잉? 이건 머리카락보다 더 짧잖아! 이보다 더 긴 거!
4: 그래? 그렇다면, 아! 이거?
0: 얍! 오! 그렇지!
5: 시작점을 기준으로 밧줄이 가장 길고, 리본이 가장 짧고, 머리카락은 리본보다 길고, 밧줄보다 짧아!
0: 그러니 가장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겠어.
4: 곰끼 고마워. 덕분에 나 포크댄스 축제에 갈 수 있겠어.
0: 진짜? 아이, 그럼 나랑 같이.
4: 오셨다 왕자님.
6: 라푼젤, 어서 포크댄스 축제에 갑시다.
4: 좋아요. 곰끼, 고마워. 안녕.
0: 괜찮아. 다른 짝을 찾으면 되지. 나 괜찮아. 자, 이번엔 반드시 내 짝을.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너인 헨젤과 그레텔 안녕.
7: 곰끼 안녕. 곰끼도 가져줄까?
8: 잠깐. 누가 함부로 내 과자 먹으래?
7: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0: 그래 마녀, 아이들은 보내줘.
8: 그럼 내가 내는 숙제를 잘하면 보내주지. 자, 여기 이 안에 과자들을 세 종류로 나누도록. 실패하면 너희 모두 초코과자로 만들어버릴 테다.
0: 과자를 세 종류로 나누려면 뭐야? 과자의 종류가 세 종류야!
7: 맞아! 별 모양, 하트 모양,
0: 반달 모양! 자, 그럼 과자를 모양대로 나눠볼까?
7: 그래!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0: 반달 모양은 반달 모양끼리! 자! 어떠냐 마녀, 우리들의 실력에 하이파이브. 예예.
8: 제법인데. 좋아, 가봐.
0: 예스, 땡큐. 헨젤과 그레텔, 이따가 나랑 같이 포크댄스 축제 같이 가지 않을까?

0: 집에 가야 돼.
1: 공기 안녕.
2: 안녕.
3: 나랑 갈래? 포크 댄스.
4: 하면 무서운 마녀랑 짝꿍 할 뻔했네.
5: 도와주세요.
6: 도망가도 소용없어. 어서 덤벼라.
4: 무슨 일입니까?
5: 아니 이 호랑이가 떡을 줘도 줘도 자꾸 또 달라잖아.
6: 그럼 어떡해. 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4: 호랑이 너희 아이들이 몇 마리인데?
6: 자!
4: 많긴 많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6: 사실 모두 몇 마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4: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세어보자! 10씩 묶어세기를 하는 거야. 10, 10 10이 두 개면 20. 그리고 2. 새끼 호랑이는 모두 22. 22마리. 그러니까 떡도 22개 필요해. 맞지?
6: 아니지.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난 6개 먹을 건데.
4: 그럼
5: 22, 그리고 23, 24, 25, 26, 27, 28. 22 더하기 6은 28. 28개.
4: 아주머니, 깔끔하게 떡 28개 딱 주고 끝내시죠. 안 돼!
6: 왜요?
5: 공기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떡 4개를 줬으니까 28개에서 4개는 빼야지.
4: 아, 그럼 떡 28개에서 4개를 빼면 28 빼기 4는 24. 24개.
5: 자, 여기 떡 24개.
6: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4: 잘가. 아주머니, 가실까요?
5: 에이? 가다니 어딜?
4: 저와 함께 포크댄스 추러요. 유후!

불수와 짝수를 잘 알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요!

콩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콩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4층일까? 5층일까?
1: 수많은 별들을 지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요원 학교.
2: 이곳 평생이라면 누구나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탄생한 요원들이 오랜 세월 우주를 지키며 활약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기 요원이랍니다.
1: 토끼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센 곰끼는 지혜와 용기로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죠.
0: 곰끼처럼 멋진 요원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누구나 요원 학교가 있으니까. 하하하하.

0: 마드마드 환영해. 나는 터터.
1: 나는 끼끼. 여러분이 최고의 요원이 될 수 있게
0: 터터랑
1: 끼끼가 도와주겠어. 아, 우리 친구들의 입학 기념 선물로 토토가 준비한 게 있다고.
0: 맞아. 요원들의 필수품 바로바로 탕김팩. 어디 터? 탕금팬 어디 갔어?
1: 토토 요원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군.

0: 여기요. 불 켜주세요. 고마워요. 도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곰기원을 생각해봐.
1: 맞다. 곰기도 예전에 실수 엄청 했잖아.
0: 지금은 최고의 요원인 곰기도 그땐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때 곰기는 건물에 숨은 악당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
2: 자, 여기는 곰기. 악당들은 어디 있나, 오바? 아하, 좋았어. 잡으자고. 자, 나와라, 악당들아. 이 곰기 나왔어. 차하하. 숨어서 벌벌 떠는 소리가 곰기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구만.
0: 그건 곰기의 착각이었어.

0: 거기 악당은 없었으니까.
1: 이상하다. 악당들이 2층에 있다고 했는데. 2층 맞는데?
0: 그렇게 공키는 악당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2: 자, 여기서 문제. 곰끼는 왜 악당을 찾지 못한 걸까? 좋아, 윤슬 여왕.
3: 5층이랑 2층이랑 헷갈려서 못 찾은 것 같아.
0: 윤우 요원도 말해볼까?
3: 그 곰끼 당근이 5층에 가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읽어서 모르고 2층으로 가버려서 놓친 것 같아.
2: 와우!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0: 좋아. 다시 정리하자면 악당들이 있는 곳은 5층. 그런데 곰끼는 숫자 5랑 2를 헷갈려서 2층으로 간 거지.
2: 숫자 2와 5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나 헷갈릴 수 있겠어.
0: 그래.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보자고. 비트 주세요. 먼저 숫자 2부터 Let's go go go. 이렇게 예쁜 꼬리 두 마디.
2: 아하, 다 같이
4: 이렇게 예쁜 꼬리 두 마디.
2: 좋아, 그럼 이번엔 오, 배가 빨라 곰 다섯 마리. 어는 오, 배볼록한 곰.
0: 어때? 잘 기억할 수 있지?
2: 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쉽네.
3: 근데 난 다른 것도 좀 헷갈리는데.
2: 어?
0: 어떤 숫자?
5: 이건 6이야, 9야?
0: 그러게, 6이랑 9도 헷갈리네.
2: 좋아, 비트 주세요. 6은 유쾌한 원숭이 6마리.

0: 개만순이.
1: 자, 구는 구부러진 지팡이. 이렇게 하면 6이랑 9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0: 맞아. 그래서 우리 곰기 요원도.
2: 컴온.
3: 그래, 이건 이거 아니야. 어, 배가 볼록. 어, 어, 오징이다. 기다려라, 땅들아. 내가 간다. 아! 여기 아니네. 야!
0: 그렇게 곰기는 악당들을 다 잡을 수가 있었지.
3: 숫자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돼.

0: 사내심 수쟁이 악당네 라라라라라 예! 오는 오배 볼록한 곰 다섯 라라라라라
1: 육은 육쾌한 원숭이 여섯
2: 라라라라라
0: 지름 볼록볼록 깃발 일곱
2: 라라

0: 그럼 궁기 여왕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우리 요원들 오늘처럼 숫자를 잘 읽으면 미션을 성공할 수 있다. 파이팅!
2: 좋습니다.
0: 그럼 모두 준비
3: 완료!
0: 박수 치자. 박수 쳐.
3: 몇번
0: 제자리에서 벌자.
3: 몇 번?
4: 다섯 번.
5: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3: 좋아. 마지막으로
0: 코끼리코 하고 털기.
3: 몇 번?
1: 괜찮아.
6: 공기 공기 공기.
7: 우에마.
6: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6: 공기 공기 공기.
7: 우에마.
6: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7: 내꺼.
2: 1, 2, 3, 4 우리 7, 8, 9, 10
7: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6: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6: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짖어하면 짖고 짖지마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걔들도 그런 모습.

성격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 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개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뛰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부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0: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에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지난 상방에서 포핸드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테니스에서는 꼭 배워야 되는 기술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죠? 바로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서브, 스매시. 이 다섯 가지는 꼭 배우시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 특히 백핸드, 포핸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기본 플레이 자체가 많이 어려우세요. 아예 랠리 시도를 못 하실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포핸드, 백핸드인데요. 자,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는 기술과 한 손으로 치는 원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 오늘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핸드, 백핸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원핸드보다는 요즘에는 투핸드를 많이 배우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원핸드 자체는 오른손에 힘이 많이 있어야 될 뿐더러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자, 투핸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하시고 컨트롤이 조금 쉽다는 점이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투핸드로 하는 백핸드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백핸드를 배우기 앞서 백핸드 그립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포핸드 처음에 배우셨을 때 자,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을 배우셨죠.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 왼쪽 한 칸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 한 칸으로 손에 V자가 오게 잡으신 뒤 바로 왼손도 똑같이 같은 줄에 손을 끼워주시면 되세요. 엄청 쉽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손 검지가 많이 높이 올라오지 않는 것인데요. 자,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시는 것만큼 자, 그립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올라간다면 손과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도록 자, 일자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과 손 사이에 거리가 없이 꽉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어떠세요? 트렌드로도 정말 멋있는 백핸드를 칠 수가 있죠. 원핸드를 치시는 분들 대부분이 멋짐에 따라서 원핸드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트렌드도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배우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포핸드에서 스택과 자세를 정확히 배우셨다면 백핸드는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포핸드 때는 검지가 올라와야지

칠 수 있었죠. 하지만 백핸드 때는 검지가 올라오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핸드는 면적이 좁아야지 두 손을 같이 잡을 수 있고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오른손의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백핸드 자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포핸드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주먹은 똑같이 배꼽 사이, 이때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딱 붙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주신 다음, 자, 준비. 우리 포핸드를 배울 때는 어떻게 됐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갔죠, 몸이. 백핸드는 왼쪽으로 몸을 돌릴 거예요. 자, 준비. 하나 하면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때 둘 하면 오른발이 왼발보다 살짝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셋 하면 헤드 살짝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면서 정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백핸드 스윙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면 천천히 하나. 이때 라켓을 빼실 때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왼쪽 팔꿈치를 살짝 뒤로 당긴다 생각하시고 빼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실 때 주먹이 배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준비. 하나 잡아주시고 둘 하면 오른발이 똑같이 앞으로 어깨 넓이보다 항상 넓게 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무릎 앉으셨다가 셋 하면서 왼손 포핸드 스윙. 정면을 바라봐 주시는 게 꼭 중요하세요. 자, 백핸드는 포핸드보다 조금 더 간략해 보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른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닌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멀리 던져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포핸드는 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을 주지만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고 오른손에 힘이 더 많은데도 왜 왼손으로 힘을 주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 포핸드 배우실 때도 스윙이 멀리 날아가면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백핸드도 똑같습니다. 스윙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힘을 주면 스윙이 당겨지겠죠. 그럼 그만큼 구사할 수 있는 스윙 궤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항상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손은 그냥 보조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던져주시면 백핸드 스윙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백핸드 쪽으로 오면 공을 못 받아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겁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초보자분들이 백핸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른손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힘을 못 빼서인 이유가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겁먹지 마시고 왼손에 포핸드를 친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우리 포핸드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준비. 하나 하면 뒤로 팔꿈치를 살짝 당겨주시고 둘 하면 오른발 앞으로 무릎 앉고 셋 하면서 스윙 던지고 정면. 이때도 골반이 정면을 보는 게 중요하시고요. 여러분 체중이동 이야기를 제가 한번 빼놓지 않고 드리고 싶은데요. 체중이동은 우리 팔에 힘이 없는 여성분이나 청소년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다 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무릎과 사이가 넓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어깨 넓이. 이때 앉았다가 오른쪽 발로 뒷발이 살짝 따라온다고 생각해 주셔야지 체중이동이 되세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로 이때 왼쪽에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스윙을 뻣뻣하게 서서 치는 건데요. 같은 자세여도 앉았다 일어나서 오른발로 발을 끌고 오느냐 뒷발에 발을 차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공에 들어가는 힘의 크기가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뒷발은 그냥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많이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백핸드는 스윙이 작아야지 공을 잘 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정말 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스윙은 스윙이 작았을 때보다 크게 하여서 내가 틀린 점을 정확히 짚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틀린 문제를 정확히 알고 틀린 답을 알고 있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만큼 테니스도 같은 공식으로 대입하고 싶은데요. 내가 틀린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스윙을 빨리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백핸드를 배우실 때도 포핸드를 배우실 때도 스윙을 소심하게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크게 하여 내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잘못된 자세를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로, 자, 우리 준비 하나까지 라켓을 뺐죠. 이때 주먹을 배에 붙여서 하시는 스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핸드랑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윙이 또 작게 나오세요. 스윙이 작게 나온다면 내가 공을 칠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네트에 걸려서 포인트를 득점하실 수 없게 되세요. 잘못된 자세에서 대부분 백핸드를 하실 때 라켓을 머리 위로 또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무서는 것처럼 라켓이 아래로 내려와 버리겠죠. 낮은 공을 칠 때는 라켓은 항상 어깨와 허리 기준으로 잡으시고 살짝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자, 둘 자세가 됐을 때 왼손을 뻗지 않고 오른손을 당겨서 스윙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몸 안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라켓을 멀리 보내는 게 어려워지세요. 내 공이 자꾸 네트에 많이 걸리고 넘기기가 어렵다면 내가 힘을 오른손에 주고 있는지 왼손에 주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포핸드는 왼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피시고 왼손과 거리를 재서 공을 치실 수 있는데요. 백핸드는 아무래도 두 손으로 치다 보니 공하고 내 몸의 거리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둘 자세에서 얘도 똑같이 그냥 공하고 몸의 거리를 살짝 멀리 높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하고 몸의 거리가 가깝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윙 궤도가 넓지 않고 좁게 당겨오기 때문에 공을 치기에 어려움이 조금 클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백핸드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번 강의부터 오늘 강의까지 이 두 가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포핸드와 백핸드를 많이 잘 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인 5강에서는 스텝과 그립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백핸드와 포핸드 그립을 바꾸는 연결 동작도 한번 배워보시고 저와 함께 스텝을 이용하여 공을 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기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그림이란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더 아름답게 종이에 그려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나만의 은은한 색상과 분위기로 간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국 그리는 법을 배우고 이 방법으로 더 많은 여러분만의 분위기 있는 꽃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이 세밀한 표현이 합쳐져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수국 그림을 그려볼 건데 필요한 색은 울트라 마린, 그리고 보라색, 흰색, 그리고 초록색, 저번에 말씀드린 셉 그린색입니다.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해바라기 그림 그릴 때 했던 두 가지 색을 붓 하나에 묻혀서 그리는 거.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릴 거예요. 내가 만드는 색을 여러 가지 섞을 때는 잘 구분이 안갈수 있으니까 먼저 두 가지 색을 먼저 섞은 다음에 흰색으로 조절해서 색을 이 정도 색이면 충분한 것 같아서 그려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붓이 탱탱할 정도의 느낌만 붙여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수국을 한 송이만 그릴 거라서 가운데다가 위치해서

그릴게요. 가운데에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동그라미 꽉 채워서 그려줄게요.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릴 거라서 원을 동그랗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 말려야 하거든요. 붓을 한번 물감 그린 거를 한번 말려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전히 말랐으면 저번에는 노란색에다가 황토색을 묻혔다면 이번엔 이 보랏빛에다가 끝에 흰색을 살짝 묻혀줄게요. 흰색 살짝 묻혔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편하게 종이 돌리셔서 꽃 모양 메이크로버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채워주실 건데요. 꼼꼼히 다 채워야 합니다. 빈틈 안 보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45도 각도로 붓을 뉘셔서 두 가지 색이 다 발라질 수 있게 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이번 그림에서도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간이 채워졌으면 끝에 쪽은 꽃이 조그매져야 되거든요. 꽃을 조그맣게 그리는 이유는 여기 잠깐 제가 간단히 이걸 준비해 왔어요. 요거 보시면 요게 꽃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끝에 쪽으로 갈수록 작고 이렇게 타오는 형태를 띄면 이렇게 돌아가게 보이죠. 원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꽃도 끝으로 갈수록은 작고 타원형 형태를 띠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채우셨으면 가장자리 부분은 꽃잎만 보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꽃 형태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로바 형태처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삐져나온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빈 곳이 있다면 다 채워주세요. 어느 정도 다 그리셨으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신 후에 보라색 혹은 울트라 마린색 붓끝에 살짝 묻혀주고 꽃잎의 가운데 꽃술 있죠? 그 부분 살짝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어떤 꽃이 어떤 꽃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살짝 삐뚤어 찍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내가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완성이 됐어요. 저희 필요한 건 이제 줄기죠. 줄기 색깔을 그릴 건데 제가 살짝 잠깐 색상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보통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 보랑 색깔입니다. 그 중에서 요 그림이 푸른 계열이니까 푸른색 쪽에 가까웠던 파랑색, 좀더 다른 색깔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저희가 초록색 잎을 그릴 건데 나의 주제가 파랑색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도 파랑색 느낌이 나는 초록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초록색과 하늘색을 섞은 색이 요 색이에요. 초록색과 이 조금 진한 하늘색을 섞으면 요 색깔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느낌이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또 가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런 청록빛 나는 색깔의 초록색을 푸른빛이 나는 주제의 그림이라면 이 청록빛 나는 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노란색 계열의 꽃을 사용한다면 노란색 밝은 베이지색이랑 섞으면 이런 밝은 연두색이 나오고 레몬색과 섞으면 연두색. 노란색과 섞으면 약간 진한 연두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계열색이 나와요. 요거는 노란색 주제를 할때 주로 사용하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파란 그림은 훨씬 차가운 느낌의 초록색을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요것만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요거를 주로 사용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을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초록색에 약간 푸른빛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울트라마린색을 조금 섞을게요. 약간 청록빛 느낌이 나거든요. 잘 묻혀준 뒤에. 위에부터 할까요? 하단의 중앙에 오게 그려주고 해바라기 그리기 할때 이파리 그리는 거 보셨죠? 중심축에서 45도 각도에 입의 축을 그려주고

저번에는 해바라기를 좀 끝에가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유선형의 이파리로 그려볼게요. 눌렀다가 떼시고.

빌려주시면? 파리가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더 칠해줄게요. 저희 수국 그림 이렇게 완성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크릴 물감을 수채화처럼 사용해서 꽃다발을 그릴 겁니다. 여기 안쪽이 수채화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두 가지 기법, 수채화 기법, 유화 기법을 다 사용해 보는 거죠. 다발로 꽃이 있으니까 훨씬 풍성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벌써 강의의 반이 지났어요. 남은 네 번의 강의 동안 더 많은 팁과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를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역학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팔자를 바꿀 수는 없나요? 라는 것입니다.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우리가 팔자가 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인류가 그동안 축적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자가 꼬였다라고 말할 때 팔자가 꼬인 것이 문제이지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팔자에는 죄가 없는 것인데 팔자를 탓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팔자가 참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팔자가 십자가 아니고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팔자를 한자로 쓰면 팔자입니다. 여덟 팔의 글자자, 여덟 글자라는 얘기죠. 팔자는 십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 글자라야 되는데 여덟 글자인 것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쓰죠. 오행이 있고 오행에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이 가득 차려면 오이는 십, 열 글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열 글자를 타고나야 음양오행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여덟 글자밖에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20%가 부족하죠? 20%.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20%의 결핍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그려드렸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진 원의 크기, 잠재력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드라진 장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장점이 있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움푹 들어간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다. 결핍이 있다. 자기는 알아요. 나한테 결핍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자기한테는 이 못난 부분,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점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얘기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침울한 편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그 텐션을 업 시킨다는 말이 유행인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텐션을 업 시켜서 끌어모아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도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팔자를 꼬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가 꼬이는 거지요.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그 팔자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 팔자에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장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기 팔자에 주어진 장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지고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대로 아주 그냥 원만하게 나가는 사람이 또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팔자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팔자가 꼬이는 거가 문제기만 한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한번 칩시다.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여행과 관련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그렇죠. 여행 가보신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지요? 사람의 인생도 여행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행에서 길을 잘못 접어들었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멋진 파노라마 같은 모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꼬였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0까지가 전반생이고 50 이후가 후반생입니다. 그 전반생 동안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결의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팔자가 꼬였을 때 그걸 풀고 그 결의 방향대로 잘 나아가는 것이 전반생의 목표입니다. 후반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팔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자기한테 일종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후반생이 되면 이 불균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생의 그 시간이 나에게 축적이 됐지요. 경험이 쌓였지요. 전반생 때 우리는 자꾸 팔자에 치이고 운에 치입니다. 흉운에 치이고 흉운에 따귀를 얻어맞고 얼떨떨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당황하기도 하고. 전반생은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 나에게 밀어닥치는 이 세파에 맞서서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력하는 시기가 전반생입니다. 그렇지만 후반생이 되면 50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소중한 전반생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팔자를 넘어서는 것이 50대 이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그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큰둥하세요. 왜 그런가? 아이 뭐이 나이에 뭘 바꾸나? 젊었을 때뭐 팔자를 바꾸고 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거지. 내가 50 됐는데 이 나이에 뭘 바꾸나. 뭐 살던 대로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아셔야 할게 우리 삶이라는 건 만만하지 않죠? 살던 대로 뭐 그냥 살아야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살던 대로 그냥도 살수 없습니다. 더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해야 살던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살수 있는 거지요. 50대 이후의 분들이 왜, 아이, 뭐, 이 나이에 뭘 바꾸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바꿔야 될게 미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작 바꿔야 될 것은 내 팔자에서, 내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유동적입니다. 여기 자막에 유동 나가는데 유동, 흐를 유, 움직일 동입니다. 나의 과거라는 것은 끝없이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내 과거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차분하게 가만히 나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과거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나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과거는 흐릿한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각도의 것입니다.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과거였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는가? 이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한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스럽기만 했나요? 원망스럽기만 한가요? 그 안에 아름다운 부분은 없었는가? 가만히 보시면 있었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과거란 없습니다.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럽기만 한 과거가 아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의 과거도 아름다웠다라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의미 있는 과거, 의미 있는 과정,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과거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현재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가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가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국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귀결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스러운 과거가 있으신 분은 그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서 과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50대의 과제라고 말씀드리는가? 왜 50이 중요한가? 50이 후반생이 시작이죠? 왜 후반생이 시작인가? 달리 그게 아니라 50이 되면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지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죽음이 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대대입니다. 대대라는 것은 서로 두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대대인데,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견주어 볼수 있게 되고, 삶이란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반생 때 아직 안 보이는 게 전반생에는 나의 죽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치열하게 살기 바쁘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나의 삶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과거를 바꾸어 냈을 때 나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50대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반대로 나의 죽음을 느끼게 되고 나의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좌절감에 사로잡히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잘못 보시는 거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나의 삶을 이제 제대로 볼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과거를 바꿈으로써 나의 팔자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바꿔서 나의 팔자를 넘어섰을 때 나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가 50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거를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운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둡고 울창한 심장부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는 놀라운 동물들이 살고 있죠. 햇빛이 거대한 나무와 덩굴 식물을 뚫고 젖은 바닥까지 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에는 몸을 숨긴 동물들과 수수께끼가 가득하죠. 분명 어디선가 존재가 느껴지고 바람결에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프리카 정글의 불문율에 철저하게 적응한 동물들은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양분하는 적도 주변에 아마존 정글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하지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은 드넓은 기니 많은 경계로 대륙의 중심부까지 퍼져 있는데 그 면적이 7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초목과 불안정한 식량, 그리고 위험과 비밀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쏟아지는 열대의 폭풍우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죠.

물은 이 정글의 핵심 요소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은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그 풍부한 물이 늘 30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기후와 만난 덕분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랐고 사실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정글에 내리는 비는 이곳의 다양한 생태계와 그 안에서 서식하는 여러 생물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죠. 아프리카 우림에서 물은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걸 이어주는 실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 정글의 생태계가 느리고 미묘한 행렬 속에 함께 엮이는 거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정글의 어두운 심장에서 물의 동맥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조금씩 뻗어나갑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인 정글의 강과 주변 강기슭은 이 대륙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동물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일부 동물들은 정글 안으로 들어가기보단 자신의 영역 안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강의 가장자리에는 트인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코끼리와 코뿔소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육상동물로 알려진 하마들의 주 영역입니다.

큰 수컷은 무게가 3톤까지 나갑니다. 하마는 강물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낮엔 주로 물에서 졸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죠.

하마들이 강에서 노는 동안 목마른 아프리카 물소떼가 찾아왔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다 물을 마시러 온 거죠. 물가에 자리 잡은 물소떼는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수컷 몇몇은 싸우는 시늉을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하고.

홍멧돼지들도 종종 강기석을 찾습니다. 황새와 댕기물대새도 함께 어울리죠. 홍멧돼지들은 습기 많은 땅을 찾아다닙니다. 앞발로 땅을 파고 단단한 주둥이로 구근과 뿌리, 덩이줄기를 찾아서 먹죠.

이들에겐 울창한 어둠의 장막이 꼭 필요하니까요. 나무들은 점점 더 강쪽을 향해 발을 뻗어갑니다. 물가를 좋아하는 불호반새에겐 최적의 환경이죠.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몰래 강을 살핍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침팬지가 안전한 숲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종종 몇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강가 모래밭을 찾아오는데 이들에겐 색다른 공간이 강 주변을 탐방하는 거죠. 그러다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감지되면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는 정글 내부로 곧장 돌아가 버립니다. 이곳에 익숙한 뿔호반새는 두려움 없이 탐색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낚시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부시벅은 영양의 일종으로 침팬지와 정글 서식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인지 털의 무늬가 정글 속 덤불의 그림자와 비슷하죠. 덕분에 추격해오는 포식자의 눈을 피해 쉽게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에게는 손 크기쯤 되는 뿔이 있는데 뿔이 큰 사바나의 영양과 구별되는 점이죠. 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빽빽한 정글 안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부시벅은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며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주로 먹습니다. 먹이가 넉넉하지 않은 숲의 바닥에서는 오히려 혼자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정글의 덩치 큰 주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고릴라들은 일생의 많은 부분을 먹이를 찾는 데 씁니다.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상당한 노고를 들여야 하죠. 비니만 지역에 사는 저지대의 고릴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하루에 1km 이상 이동하기도 합니다. 고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인원이고 생존을 위해선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수컷 성체는 하루 음식 섭취량이 18에서 2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채식으로 구성된 식단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대신 먹이를 먹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고릴라가 먹는 식물은 104종류에 이른다고 하죠.

한편 고릴라의 머리 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정글을 층층이 나누어 점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열매가 무르익고 나무가 꽃을 피우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바삐 움직입니다. 기니만 지역에는 아주 독특한 종류의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인 가봉 탈라포이는 다 자란 수컷도 몸무게가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탈라포이는 보통 강이나 습지가 가까운 곳에 100여 마리씩 한 무리를 이루고 주로 낮은 나뭇가지를 돌아다니며 삽니다. 새끼는 어미 몸무게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어미와 함께 무리 전체

작은 체구의 가봉 탈라포인을 보다 보면 난쟁이 악어의 존재도 그리 놀랍진 않을 겁니다. 아프리카 정글은 작고 특이한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몸 길이가 2m밖에 안 되는 이 악어도 그중 하나죠. 눈꺼풀과 등, 목덜미까지 단단한 비늘 피부로 뒤덮인 난쟁이 악어는 크기는 작지만 아주 강인한 녀석입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정글 내부의 작고 얕은 강이죠. 그리고 애기 하마라고도 불리는 피그미 하마도 정글 안에 강에 삽니다. 이 정글의 또 다른 고유종이죠.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물 안에서 보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육지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하마와 비슷한 듯해도 피그미 하마의 몸무게는 200kg밖에 안 되며 민첩하고 심지어 우아합니다. 작은 몸집 덕분에 빠르고 간편하게 숲을 돌아다니죠. 게다가 미리 길을 닦아놓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시타퉁가라고도 알려진 늪영양이죠. 늪영양은 단독 생활을 하며 아프리카 정글의 강과 습지에 자주 나타납니다. 포식자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울창한 숲 주변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늪영양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정글에 적응한 다이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작은 영양으로 몸무게가 3kg밖에 안 되는 녀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커 중에서도 작은 종에 속하는 파란 다이커는 빽빽한 열대림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아프리카 정글에는 나무 꼭대기까지 감아 올라가 기둥을 이룬 덩굴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구역은 발들일 엄두조차 낼 수 없죠. 이 복잡한 미로는 몸집이 작은 동물들에게만 입구를 내어주고 몸을 숨기도록 허락합니다. 이 작은 영역은 모든 사냥꾼들이 탐내는 먹잇감이거든요. 한편 침팬지들은 쉽게 숲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98%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인류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이 정글에 포위된 포로라 할 수 있죠. 침팬지들은 공중과 땅을 마음껏 누빕니다. 공중에서는 놀라운 기술로 나무 사이를 이동하고 땅에 내려와서는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거죠. 이곳의 그 무엇도 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동네를 훤히 알듯이 침팬지들도 자기 영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죠. 이 어린 수컷은 강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목축일 곳을 잘 알고 있네요. 하늘이 폭풍우를 예고하는 걸 보니 나무 구멍엔 다시 물이 채워지겠군요.

녀석들은 영리하게도 강과 맞닿은 구역에 쓰러져 있는 나무와 열매를 차지했군요. 침팬지 공동체는 구성원이 150마리에 이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은 무리로 나뉘어 자신들의 영역을 드나들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씩 먹이를 찾아다니죠.

침팬지의 영역인 정글 바닥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우로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 습기 덕분에 점성을 지닌 작고 묘한 생명체들이 자라나죠. 바로 균류입니다. 정글의 나무와 나뭇잎이 크기에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부식되는 것도 이 균류들 때문이죠. 균류처럼 끈적한 점성을 지닌 자이언트 달팽이도 균류를 돕습니다. 어둡고 오래된 이 정글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연체동물이죠. 이곳엔 온갖 종류의 절지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의 나비들은 식물의 잎에선 물을, 땅에서는 영분을 섭취하고, 귀뚜라미와 메뚜기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정글 환경에 적응했죠.

나무 껍질이나 땅에서 자라는 이끼와 지류를 닮은 이 모멧뚜기는 실제로 정글의 거대한 나무들의 표면을 훑으며 이끼와 지류를 먹고 삽니다. 이들의 위장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파충류의 예리한 눈은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글의 땅을 누비는 게 작은 생명체만은 아닙니다. 부시피그도 열심히 정글 바닥의 부식토를 뒤지며 작은 동물이나 열매 찌꺼기, 식물의 잔재를 샅샅이 찾아내죠. 이들은 야생 돼지 중에서 가장 고상한 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흰개미처럼 귀한 별미 간식을 좋아하죠. 환기 굴뚝처럼 생긴 흰개미 집은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건축물입니다.

설치류 같은 작은 포유동물이나 곤충은 정글 안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단백질의 원천입니다. 이 어린 침팬지도 그런 먹이를 찾고 싶었지만 지금은 벌레 먹은 나뭇가지로 아쉬움.

침팬지는 고릴라와 달리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식단은 다양한 과일이나 나뭇잎 등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도 하루 식단의 2% 정도는 동물성 먹이로 채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죠.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쓰러진 나뭇가지에서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침팬지답게 먼저 먹이를 가지고 한참 장난을 치는군요. 먹잇감으로 단순히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침팬지 사회는 꽤 복잡한데 아주 어릴 때부터 무리의 구성원들과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죠. 이런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위험으로 가득한 이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끼리 돈독한 유대를 다지는 겁니다. 침팬지들이 작은 먹잇감에 기뻐하며 감탄하듯이 베일에 쌓인 채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정글은 우리에게도 끝없는 감탄의 대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함없는 여기 이 숲에 인류를 닮은 아프리카 유인원들과 독특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생물들은 수천만 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죠. 함께 진화해가며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연의 창조력을 경험하는 곳, 바로 아프리카 정글입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천사 버닝 캐라.
1: 카르노님, 살아남은 다이노이드 버닝 캐라가 감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없애고 코인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2: 믿어도 되겠지?
1: 당연하죠. 저의 이 빙결 마법으로 화력 능력을 쓰는 버닝 캐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헤머처럼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2: 뭐가 예, 어째? 하천 마법 따위로 전락척하니!
1: 빙결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지. 하!
3: 엄청난데!
2: 좋다! 그 능력으로 버닝 캐라의 코인을 내게 바쳐라!
1: 알겠습니다, 카르노님.
4: 이걸 보십시오! 달걀이 바로 익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익은 것 같습니다.
5: 정말 덥군.
6: 이러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7: 어? 루시!
8: 루시가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이랑 물수건 가져와.
9: 알겠어.
8: 루시, 정신 차려. 괜찮아?
6: 어떻게 된 거야?
8: 다행이다. 루시, 얼마나 놀랐다고.
6: 고마워, 수지야. 덕분에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10: 다행이다.
9: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1: 이게 다 수지가 강요해준 덕분이군. 잠깐, 만일 내가 쓰러진다면.
12: 아이고.
13: 기라.
11: 아, 갑자기 어지럽군.
13: 티라!
11: 이제 수지가 간호해주겠지.
8: 티라도 더위를 먹었나봐. 빨리 얼음 찜질을. 티라, 괜찮아?
14: 큰일이군.
3: 티라, 정신 차려.
11: 이게 아닌데.
3: 빨리 얼음 찜질을 해야 해.
11: 난 괜찮아.
3: 얼음 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
9: 정신 차려, 티라.
14: 비켜, 심폐 소생술을 해볼게. 정신 차려, 티라. 어서 일어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8: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14: 다시 해볼게.
11: 괜찮아, 정신 다 차렸어.
9: 티라가 정신을 차렸어. 잘했어, 쌤이.
10: 역시 쌤이라니까.
11: 난 수지의 간호를 받고 싶었는데.
8: 거기서 포기해, 버닝캐라.
15: 블랙위치, 날 어떻게 찾았지?
1: 네 열기를 쫓아왔지. 보다시피 네 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뜨거워졌잖아.
15: 진정한 뜨거움을 보여주지.
1: 역시 대단한 불길이군, 화염의 전사 버닝 캐라. 이번엔 내 차례다.
15: 뭐지?
8: 어머머, 이게 또!
1: 진짜 하나!
15: 엄청난 위력이군. 이대로 당할 수 없지. 파이어 블래스트!

0: 아니.
1: 빙결마법 앞에서 화염맹이 딸 소용 없어. 이건 또 뭐니? 이 도시와 함께 얼려주마!
2: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1: 야!
2: 수지가 불사람으로 변해버렸어!
3: 대원들! 지금 도시에서 블랙위치가 버닝캐란을 공격하고 있다!
4: 버닝캐란?
3: 즉시 출동해 버닝캐란을 구하도록!
5: 네! 사회관님!
1: 최강공룡 미니축공대 변신!

최강 공룡.

0: 이제 코인을 가져가 볼까?
1: 이런 버닝 캐라가 얼어붙어 버렸어.
0: 빨리 구해야 해.

0: 본인 캐라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1: 알았어.
0: 어림없지.

0: 구해줘서 고맙다, 티라.
1: 인사는 나중에 해라, 어닝케라. 지금은 함께 저 녀석을 쓰러뜨리자.
0: 알겠다. 나 화염의 전사 어닝케라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2: 이 하찮은 다이노이드 녀석들이!
0: 넥스 카이저 D3 합체!

0: 도망가!
1: 놓쳤나? 허닝케라, 너의 화염 능력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2: 앞으로 뜨거운 불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0: 좋아, 버닝케라. 앞으로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 싸우는 거다.
2: 맡겨줘.
1: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첫 번째 다이노이드, 화염의 천사, 버닝케라. 합류 완료!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2: 정신을 잃은 것 같아.
0: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2: 괜찮을까?
3: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1: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4: 글쎄. 정신이 드나 봐.
1: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0: 우린 부름스타운 구조대원이야.
3: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0: 난 폴리라고 해.
3: 난 진이야.
2: 난 로이야.
4: 반가워. 난 엠버야.
5: 난 헨리.
3: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1: 해변에서?
2: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1: 정말?
4: 어쩐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1: 기억나지 않은 게 아쉽지만.
0: 기억이 안 난다고?
1: 전혀.
0: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1: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4: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1: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3: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1: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5: 천만에.
1: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6: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2: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1: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6: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2: 거긴 왜?
6: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2: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1: 모래라, 모래, 모래.
2: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1: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2: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1: 좋아, 그럼 가보자.
6: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1: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6: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2: 고마워.
7: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2: 그래?
1: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8: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1: 예?
8: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1: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8: 날아갈 뻔했네.
2: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6: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2: 중요한 사실?
6: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2: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3: 루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2: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6: 좋아, 같이 가보자.
2: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6: 알았어, 다녀와.

0: C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어?
1: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4: 뭐라고?
3: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할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응. 화재가 났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2: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1: 응.
3: 로이! 비비!
0: 드론이!
2: 드론이?
3: 로이! 비비!
1: 얘들아!
0: 어? 비비?
1: 여기야!
2: 비비! 무사했구나!
4: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4: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2: 그랬구나.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4: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3: 뭐?
2: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4: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어?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3: 응?
4: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3: 로이!
1: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5: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4: 난 괜찮아!
3: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5: 폴리, 앰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5: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4: 어!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4: 응!
0: 로이!
5: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5: 고마워.
4: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디디, 너?
4: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5: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3: 맞아.
5: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4: 전만해.
6: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4: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자,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3: 반가워 드론이.
0: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맞아.
2: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7: 드론이, 돌아가서도 구름스 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4: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3: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4: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
3: 잘가 드론이.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0: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1: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3: 엄마!
2: 괜찮아?
3: 괜찮아.

0: 이상한 인형.
1: 북한산에는 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150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2: 선생님, 딱따구리도 있어요?
1: 그럼.
3: 우와,
2: 조윤호.
3: 어?
2: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
1: 알았어.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4: 네!
3: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
2: 맞아.
5: 사진 보내줘.
3: 어? 안녕. 이거 줄까?
2: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3: 아, 맞다. 미안.
6: 응? 도망 안 가네?
3: 안녕, 토끼야. 어? 어?
2: 조윤호!
3: 어?
2: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3: 멀리 안 가.
2: 정말?
3: 저기 있다.
6: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6: 어디 있지? 저건가?
7: 어디 맛점? 아, 뭐지? 하라뇨!
6: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건 뭐야?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0: 가자.
1: 오.
2: 그걸 왜 넣어?
3: 그냥. 으휴.
0: 아유다.
3: 자, 차례차례 올라타세요.
0: 출발합니다.
3: 산에 갔다 왔더니 힘드네.
0: 그게 뭐가 힘들어?
4: 어서들 오너라.
3: 다녀왔습니다.
4: 그래, 세나도 잘 갔다 왔니?
0: 네. 포근아, 안녕. 윤호야, 내일 봐.
3: 어, 잘 가.
4: 들어가자.
3: 네.
4: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알지?
3: 네. 자. 어? 어? 이게 있었지? 포근아, 이거 뭔지 알아? 어, 안 돼. 여기 놓자. 어, 맞다. 손 씻어야지.
5: 아휴, 강아지 녀석. 자, 빨리 돌아가자. 어?
6: 너 거기 있었냐? 난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 아무도 없지.
3: 가자.
4: 포근아, 왜 이렇게 짖어? 뭐라도 있어? 어? 어, 그건 뭐야? 어?
3: 어? 어? 아빠, 그거 음? 제 거예요.
4: 아, 그래? 세탁 좀 해야겠네.

0: 다녀왔습니다.
1: 어?
0: 어, 보구나, 안녕?
2: 다녀오셨어요?
0: 어.
1: 왔어요?
0: 네.
1: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0: 고마워요. 산은 올라갈 만했어?
2: 그럼요.
0: 우리 윤호 다 컸네.
3: 아휴, 이런 꼴을 다 당하다니.
0: 맛있다.
2: 네, 맛있어요.
0: 이것도 좀 먹어봐.
2: 어?
1: 어,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
2: 고마워, 포근아. 어, 저 올라갈게요.
1: 아, 밥 다 먹어야지.
2: 다 먹었어요.
1: 원 녀석도.

0: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여기서 자고 있었냐? 쉿!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용히 해달라고.
1: 버그나, 안 자고 뭐해? 뭐가 있어? 응? 응?

0: 왜 저기 있는 거야?
1: 어? 이런. 조용히 하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줘.
2: 난 해치야.
0: 해치? 그게 이름이야?
2: 응. 아라리오!
0: 우와!
2: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인간들은 모르지만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
0: 선계?
2: 응.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 어디 맞점?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계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을.
3: 윤호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
4: 아무것도 아니에요.
3: 그래? 잘 자라.
4: 네.

0: 어? 여기가 인간계? 오예!
1: 이상한 아이.
2: 네. 어서 오세요, 안 실장.
3: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2: 보고.
3: 인간계 통로를 지키던 해치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2: 보이지 않는다. 별일 있겠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3: 해치가 없는 틈에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갔습니다.
2: 아, 뜨거워.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세요.
3: 알겠습니다.
0: 인간은 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다니면 금방 들켜버리겠어. 저걸 좀 빌려야겠군. 삐요삐요. 됐다. 보자. 아차, 삐요삐요. 괜찮은데? 가자.
4: 윤호야, 일어나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5: 뭐야? 왜 그래?
4: 어떡해, 깜빡 잠들어 버렸잖아.
5: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4: 내가 없어진 걸 선기해서 알면 난리 날 거야. 돌아가야겠어.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출발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2: 윤호야.
0: 어? 안녕.
3: 안녕.
0: 가자.
3: 응.
4: 조윤호, 양세나.
0: 어?
4: 안녕.
0: 안녕.
4: 윤호야,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하자.
3: 축구? 축구는 별론데.
0: 좋아.
4: 하기로 한 거야.
3: 어.
0: 뭐가 이렇게 복잡해?
5: 어? 아무리 선계균을 감지했어. 뭐지? 아무도 없는데.

0: 오늘도 늦잠 잘 뻔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1: 아자자!
2: 해치?
1: 아, 실장님.
2: 어디 갔다 온 거니?
1: 그게...
2: 진실의 방울을 달았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1: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2: 인간에게 걸렸다?
1: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절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 그건 됐고, 네가 없을 때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왔어.
1: 네? 아까 그래서... 방울이...
2: 자칫하면 인간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1: 돌아오는 도중에 진실의 방울이 선계의 기운을 감지했어요.
2: 응?
1: 찾아올게요.

0: 어디로 도망간 거야? 방울아, 잘 좀 찾아봐.
1: 신기한 게 많네. 야, 찾았다.
2: 아? 뭘? 잘 모르겠는데?
1: 딱 봐도 성게 기운이 느껴지잖아.
2: 그냥 인간 꼬마인데.
1: 으이그, 인간으로 변신한 거잖아.
2: 아!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데려와.
2: 공주님! 공주님.
1: 어?
2: 선계에선 미아 공주 맞죠?
1: 누구?
2: 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공주님이 인간계에 있는 동안 보호할 사람이에요.
1: 그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2: 어? 아, 잠깐만요. 아, 폐하, 만났습니다. 여기.
1: 아빠?
3: 도착했구나. 거긴 선계와 다르니 보호자들 말 잘 들어야 한다.
1: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3: 너 바로 소환해버린다.
1: 아니에요.
3: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겠지? 끝.
2: 자, 가시죠.
1: 나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
4: 미아 공주님.
1: 어?
4: 반갑습니다. 여기 타세요. 출발!
2: 예스!
0: 어디 있냐고.

0: 어? 근처야. 어? 어? 방금 그 차야.
1: 아, 아야.
0: 축구하기로 했잖아.
1: 아.
2: 좋아. 가자.
1: 받아.
0: 짜자.
3: 금지님, 인간계에는 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건가?
4: 놀라운 거는 아니고.
3: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5: 잘 좀 알아보라고.
0: 좋았어. 간다.
1: 좋아.
4: 잠깐 세워줘.
5: 아무데서나 차 세우면 안 돼요.
3: 똑바로 안 해?
5: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법 기운이야. 어디지? 저쪽이야! 알아듀!

0: 거기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애들이 그냥 축구하는 거잖아. 학교에 관심 있어요?
1: 학교?
0: 어? 아닌가?
1: 그럼 가죠.
2: 어?
3: 이 근처인 것 같았는데.
0: 되세요?
1: 어?
4: 왜 안 움직이지?
0: 아직도 그러고 있니? 빨리 좀 고쳐봐.
1: 삐요삐요.
5: 와! 됐다! 저거다! 안 돼!
6: 떡볶이 사 먹을까?
1: 좋아! 내가 아는 맛집으로 가자!
3: 놓쳤어.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디?
7: 내가 가져올게.
8: 이쪽인데.
5: 어머나!

0: 하늘이 잿빛 같던 대도시의 어느 날, 난 다음 사건이 어디서 들어올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1: 나 좀 도와줘. 일 사라졌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0: 천천히 말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난 숫자 타워 9층 9호에 살고 있었어. 신문을 사려고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어. 9분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야. 물건도 다 사라지고.
0: 정말 미스터리네. 이 사건은 내가 맡을게. 같이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돌아왔을 때 병소랑 달랐던 건 뭐 없었어?
1: 아니, 없었어. 아, 하나 있었네.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그 문을 열고 날 스쳐 지나갔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0: 자세히 좀 말해봐. 수상한 그림자.
1: 그 몸이 이 문 너비랑 똑같았어. 블록 두 개 너비에 머리는 납작했어.
0: 단서 1번. 납작머리에 블록 두 개 너비. 또 다른 건?
1: 블록 두 개 너비는 나랑 같은데 같이 섰을 때 수상한 그림자 머리가 보였으니까 나보다 키가 작은 게 분명해.
0: 단서 2번. 그보다 키가 작다.
1: 저기 모자, 코트, 수상한 그림자야.

0: 저기 계단 위에 모자야.
1: 계단이 아니야. 이건 너 역시 코트 입고 모자 쓴 수상한 계단 모양 블록 못 봤니?
2: 미안 친구, 여긴 아무도 안 왔어. 우리뿐이야.
1: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맞나?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자. 단서 1번, 용의자는 납작머리의 블록 두 개 너비야. 그럼 상은 아니겠고 5도, 7도, 9도 아니야.
0: 너도 아니잖아. 블록이 하나라 두 개 너비가 될 수 없어. 2, 4, 6, 8, 10. 용의자는 짝수가 틀림없어.
1: 빙고! 이제 두 번째 단서요. 용의자는 9보다 키가 작아. 그럼 10은 용의자가 아니야.
0: 남은 건 2, 4, 6, 8인데 과연 누굴까?
1: 잠깐! 우리가 깜빡하고 놓친 단서가 있어. 용의자는 계단 모양을 만들었잖아. 그럼 2는 아니고 4도 아니고 8도 아니야. 범인은 바로
0: 6.
1: 거기에 우리가 골목에서 마주친 건
0: 3. 그리고 또 다른 3이면
1: 바로 6이야. 거기서 이 도둑!
0: 하!
3: 너희 완전히 오해한 거야. 어디서부터 설명하지? 난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안으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
1: 안으로 옮긴다니?
3: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1: 1, 2, 3, 4, 5, 9. 잠깐!
0: 어?
1: 5 다음이 9라고? 여기 9층이 아니라 6층이었어!
3: 오!
1: 봐! 6을 거꾸로 뒤집으면 9랑 똑같잖아?
3: 오.
1: 처음부터 도둑은 없었어, 9. 네가 비어있던 6층에 잘못 들어간 거야!
0: 그럼 내 물건들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겠네!
1: 사건적이야!
0: 미안해, 도둑으로 몰아세워서.
3: 이유 없이 날 계속 쫓길래 삼 두 개로 변장한 거였어.
1: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그만 화풀어. 대도시에 온 걸 환영해.
4: Some are light green, and some are dark green. Oh, that is magic!
5: Shh! And now for my next trick!
6: Yes. I need each of you to colour a balloon.
7: You've got it! Red!
8: Orange!
9: Yellow!
10: Blue!
11: Purple!
6: All right, now close your eyes. No peeking, Red.
8: Psst, you can come out now. Okay, White, do your thing.
6: Open your eyes.
12: Wow!
9: light orange.
10: Mine's changed too. It's light blue.
4: All our balloons look lighter. How did you do that, Green?
6: A magician never reveals their secrets. Now, for my next trick, you'll each need a pair of boots.
4: Boots? At a party? Oh, how imaginative.
6: They're party boots. Everyone, close your eyes. Okay, Black, your turn. Hey!
11: Hello. Who are you?
6: These are my new friends, Black and White.
4: Ah, nice to meet me, I'm sure.
10: Are you the ones who've been magically changing our colours?
6: Yes, it's what they do. White can make colours lighter, and black can make colours darker. Let me join you, colour blocks.
10: Oh, so now we have
12: light colours, our regular bold and bright colours, and dark colours.
6: And there's one more colour trick to show you outside.

Mm-hmm.

Oh,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날 거야. 페퍼로니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딸깍.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큰 거 한 판 주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큰 거요? 알겠습니다. 딸깍. 그리고 이걸 쓸 거야. 피자 반죽까지. 이 위에 맛있는 페퍼로니를 얹으면 짜잔, 맛있는 피자 완성! 우와! 이제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해.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피자 배달을 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피자 배달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자, 그럼 초인종을 누를게. 띵동.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자, 여기요. 이제 너희가 해봐. 오, 내 피자군요. 고마워요.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준비됐어, 비씨?
1: 미!
0: 좋았어! 승아, 비씨! 잘한다! 아,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0: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왼쪽!
2: 엄마야!
0: 아니, 오른쪽으로! 솜방울은 바로 앞에 있어!
2: 아이, 참...
0: 그래, 바로 그거야!
2: 이제 내 차례!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0: 안녕, 딜런.
2: 안녕, 딜런.
3: 우린 피자 배달 놀이 중이야.
2: 어, 나 피자 좋아하는데.
3: 그럼 주문하실래요?
0: 신난다.
2: 잠깐, 난 전화기가 없는걸.
3: 아무거나 쓰면 돼.
2: 전화기, 전화기. 여보세요?
0: 비비비.
2: 전화기야. 응? 아, 맞다. 빅, 빅, 빅, 빅.
3: 딸깍. 여보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입니다.
2: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3: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2: 우리 보트집으로 가능한 한 빨리요.
3: 걱정 마세요. 금방 갑니다. 딸깍. 좋아. 주문 받았어?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볼까? 피자 반죽에 치즈를 뿌리고 페퍼로니를 얹으면 자, 완성! 그럼 오진의 보트로 배달하자.
0: 어? 가는 길은 알아? 안내해 줄게. 오진의 보트집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3: 하지만 오진의 집은 바로 저긴걸.
0: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3: 좋아, 네가 잘 알겠지. 자, 출발!
0: 우와, 비자 빨리!

0: 따라가.
1: 알았어. 배달이 중요하니까. 피자 배달.
0: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라요, 딜런, 미라.
1: 드디어 다 왔어. 언덕 꼭대기야.
0: 잘했어, 딜런. 아니, 당신은 잘 해낼 줄 알았어요.
1: 고마워. 어? 딸깍, 여보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금방 배달합니다.
2: 전데요, 주문을 좀 바꿔도 될까요? 네, 맞아요. 치즈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1: 치즈 추가요? 네, 알겠어요. 딸깍.
3: 큰일 났어. 치즈를 더 구해야 해. 그것도 빨리. 근데 어디서 구하지?
1: 아, 그래? 손상안경을 만들어서 찾아보자. 혹시 치즈처럼 생긴 게 있는지 볼래? 저기 있다. 노란 민들레랑 주황색 잎. 가자.
2: 안녕. 여긴 우리 치즈 가게입니다. 치즈 좀 드릴까요?
1: 네, 부탁해요.
2: 무슨 치즈로 드릴까요? 노란 치즈도 있고 주황색 치즈랑 또 이건 어때요? 고르곤졸라.
3: 우와, 치즈 종류가 참 많네요.
1: 그럼 노란 치즈하고 주황색 치즈로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여기요.
3: 치즈를 추가했어.
1: 딸깍,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죠? 피자를 빨리 먹고 싶은데 거의 다 왔나요? 비비비비.
1: 네, 곧 도착합니다. 딸깍, 피자를 빨리 배달해야겠어. 길 안내 부탁해. 오진의 집으로 가는 빠른 길은?
0: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을 지나서요.
3: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 저게 정말 가장 빠른 길이야?
0: 네, 확실합니다.
3: 좋아.
0: 바퀴를 보세요. 막대기가 걸려있군요.
1: 어떡해. 꽉 끼었어. 그럼 저 덤불은 지나갈 수가 없겠는걸? 다른 길이 있는지 보자.
0: 전기사를 부릅니다.
3: 비비비.

0: 집에 도착했습니다.
1: 어? 드디어 다 왔다.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어떡해? 어? 토핑이 다 어디 갔지? 그 토핑이 없으면 피자 배달을 못 하는데 그걸 꼭 찾아야 해.
0: 찾는 중.
1: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찾는 중. 어. 아직 찾는 중.
1: 오, 치즈는 여기 있어.
2: 응? 치즈, 치즈, 치즈.
1: 어? 치즈잖아. 그리고 페퍼로니야.
2: 자, 여기 있어. 비비. 고마워. 아이, 천만에.
1: 토핑을 다시 다 올렸네. 잠깐, 페퍼로니 하나가 없어. 친구들은 혹시 보이니?
2: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길 안내 도와줘서 고마워, 데이지.
0: 천만에요. 길 안내를.

0: 마칩니다. 우리가 핸드사 딜런!
1: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와, 그렇지. 자, 여기요.
0: 우리 피자야. 딱 맞게 왔네요. 피자 파티 하려고 내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1: 우리가 해냈다! 아우, 아우, 아우! 예, 예 성공!
2: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 왔네. 이제 맛있게 먹자.
1: 이야, 신난다!
0: 오, 맛있어 보인다.

0: 하게. 그럼 또 만나? 그거 내가 깔고 앉았던 페퍼로니 맞지?
1: 정말? 먼저 먹을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콜라당 다 타고 있어.
2: 참 눈물 나기도 벌. 한것도 못 가져가고 저딴 걸 소모하기 싫게.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겠는 걸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0: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1: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1: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2: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1: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1: 고추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3: 저 계십니까?
4: 네.
3: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4: 네. 소장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3: 아유, 반갑습니다. 네.
5: 반갑습니다.
3: 네. 아유, 안녕하세요.
1: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뭐 이거였거든요.
6: 네, 맞아요. 흙부대에, 흙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1: 얼스백이라 그러나?
6: 네, 맞아요.
7: 맞아요, 얼스백. 네.
6: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7: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8: 안녕하세요.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9: 남편 권기운입니다.
8: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집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7: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1: 몇 대요?
7: 17대. 그 다음에.
1: 흙만요?
7: 네, 흙만.
1: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형인데.
7: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1: 몇 개요?
7: 8,000개 이상.
1: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6: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7: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0: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8: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7: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0: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8: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0: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7: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1: 그래요?
7: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1: 너무 고생하니까.
7: 예, 맞습니다.
6: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7: 그냥 했어요.
1: 그냥. 네. 그래요?
6: 순간순간.
7: 제가 한번 보고 지은 집.
1: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6: 아, 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7: 아,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1: 겉으로는 네.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0: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1: 40cm.
0: 어떤 경우에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2: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런
0: 그렇죠.
2: 거죠.
0: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2: 더 펴지고.
0: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3: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2: 그래요. 이렇게 또 펴기 펴고.
3: 그럼요. 공이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4: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2: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3: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0: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4: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0: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 26도?
4: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4시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에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4: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0: 일반 콘크리트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3: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4: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3: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4: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0: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4: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3: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0: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2: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1: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3: 그게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1: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나서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2: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1: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4: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1: 자연 치유된 것 같아.
3: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야.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2: 헉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5: 정말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3: 네, 맞습니다.
5: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1: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을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5: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 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3: 맞아요.
5: 예,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3: 다 금인가? 전부 다 금.
5: 다 떨어지기 때문에.
2: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1: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3: 네, 조각칼로.
1: 밤새도록. 와,
3: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3: 힘든
1: 그때가.
3: 힘든 작업이었죠.
2: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2: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5: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아.

0: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될수 있어요.
1: 네, 그럼 저희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0: 아, 그러니까 딱 10년
1: 지금
0: 전이니까.
1: 못하네요.
0: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를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4: 천장을 다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0: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1: 네.
0: 아드님 두 분이라고
1: 예,
0: 하셨죠?
1: 맞아요. 네.
0: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1: 예.
0: 어느 방부터 볼까요?
1: 이쪽이, 예,
4: 왼쪽이 큰아들
1: 큰아들이고요.
4: 방이에요.
1: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1: 네,
0: 볼까요?
1: 들어가시죠, 예.
0: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1: 예.
0: 방사에 칸막이밖에 없네요?
1: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4: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0: 그렇죠.
4: 안 하는 거죠.
1: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4: 공간도
1: 힘들죠.
4: 너무 많이 뺏기고.
1: 네.
0: 그렇죠. 어쩔 수 없이.
1: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1: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0: 네.
1: 네.
0: 뭐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1: 아, 세로로 길게?
0: 예,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예, 힘을 받고 있고,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1: 아, 그래도 좋겠네요.
0: 예.
3: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4: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3: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0: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온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온기에 볶는답니다.
5: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3: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어, 다들 건강해 보이네.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1: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4: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1: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4: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1: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4: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0: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1: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0: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3: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0: 아, 권투탕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3: 아하, 요즘 모듈러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0: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5: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6: 어서 오세요.
5: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닙니다. 아,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5: 네네, 그렇습니다.
0: 아~
5: 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0: 속도감.
5: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 안녕하세요.
8: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7: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9: 배우자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3: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5: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여기 있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5: 네.
3: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5: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7: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지 튀어가지고.
5: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융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9: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절뜬거리면 소보고 가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나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5: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그 시집을

0: 때부터 그때부터 찍어놓은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으로 홀라당 다 타고 없어.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1: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0: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2: 여기가 아니시군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2: 타지에
0: 예,
2: 있어서. 예, 예.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0: 아, 그럴까요?
2: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2: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0: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2: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0: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도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2: 예. 이 정도면 예. 충분하죠. 예.
0: 아,
2: 혼자
0: 그래요?
2: 사시기에.
0: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2: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0: 제가 5남매예요.
2: 5남매? 예.
0: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1: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2: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아, 있으니까 네. 창문인데요. 양, 네. 양쪽으로 열리고 와 네. 어마어마하게 네. 큰 건데
0: 네.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2: 아 컨테이너 네. 계실 때요?
0: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네. 그래서 네. 거실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창으로 창으로 하자.
2: 네. 네.
1: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라임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만한 PJ창을 냈고요.
2: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0: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2: 그렇네.
0: 예, 예, 예.
1: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2: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테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0: 예, 한번 나가보시죠.
2: 네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0: 네.
2: 와.
0: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3: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지 뭐 이야기할 때가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가래라고.
1: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3: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4: 서울에서요?
3: 서울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4: 주말마다.
0: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장 부러지기 차지 뭐 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1: 부창 부스라.

0: 하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1: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0: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1: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2: 맞아요 언니?
3: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미리 좋은 미리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어서 좋은 미리 오나요?
1: 오늘 진짜 가장 고맙습니다.
0: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4: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0: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5: 아니 그래서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죠?
4: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네 달았고요.
5: 하라고.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4: 아 그래.
5: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예.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예.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예, 예. 네, 그거를 AI가 예, 제안을 해준 거군요. 예, 예. 오, 똑똑하네.
4: 또 도와준 거는 이 뒤 출입문.
5: 아, 문?
4: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5: 왔다 갔다 하시기 예. 편하게.
4: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5: 예. 나가기도 편하죠. 예, 예.
4: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0: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4: 근데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5: 아, 예산이요? 시공기?
4: 예, 예 시공기가.
5: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4: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5: 70평?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4: 아니에요.
5: 네?
4: 아닙니다.
5: 더 비쌌어요?
4: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5: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4: 네.
5: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4: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5: 네.
4: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5: 아.
4: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5: 하루 만에?
4: 하루 만에.
0: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4: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0: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4: 그다음에는 AI한테 이 자질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마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0: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4: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4: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한다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4: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0: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4: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6: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0: 원래 잘 살라고 주지. 잘 크라고.
6: 물 주는 거 재밌어요?
0: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너무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5: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7: 아,
5: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7: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5: 네, 150.
7: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5: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7: 예,
5: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제품,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7: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5: 난연
7: 정도 되죠. 예, 예. 예.
5: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7: 그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5: 철저해야죠.
7: 철저해야 될 정도로 예. 했습니다.
0: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5: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프로 딩딩한 비닐을 감아놓으신 거예요?
7: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정전기요?
7: 네네.
5: 오,
7: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5: 정전기 때문에? 예.
7: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5: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7: 예.
0: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4: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8: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때기는

0: 사람도 힘들지만
1: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2: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3: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4: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5: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4: 안 될 수도 있다. 네.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예.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3: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4: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6: 가자.
7: 왔어.
8: 그래, 놀라.
7: 야, 장동이 왔구나.
6: 미안해, 왔어.
8: 기술이 온다.
7: 예, 잠깐.
8: 아유, 이뻐. 할머니.
7: 나서. 온 길 오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9: 네?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3: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조언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9: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7: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10: 연기 앞으로 안 나오잖아.
9: 속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10: 엉뚱이 잘 땡기네. 엉뚱이 불을 잘
3: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2: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3: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2: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3: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2: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4: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12: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5: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6: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5: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로 만드는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나물로만 볶아먹던 고사리를 칼칼한 생선찌개에 넣었다.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들깨를 듬뿍 넣은 고사리 요리로 겨울철 면역력을 쭉쭉 높이자. 고사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고사리 들깨찜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기현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코끝 찡하도록 추운 날 이 바칙하게 끓인 얼큰한 조기찌개야말로 이 겨울철 밥도둑인데요. 고사리가 들어가 맛을 높여주는 이 고사리 조기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생선찌개 할 때 네. 이제 조기, 예, 그리고 이제 무, 양파, 네. 홍고추, 그리고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대파,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 국물, 네. 예, 밑국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조기 이제 비려지지 않도록 네.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된장, 네. 고추장, 국간장, 마늘, 설탕, 맛술, 생강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얼큰한 조기찌개 한 냄비로 식탁이 훈훈해지겠는데요. 비리지 않고 칼칼한 고사리 조기찌개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사리 조기찌개 만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2: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2: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명절 다가오지니까 아마 집에 이제 조기나 뭐 굴비나 이런 재료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1: 네.
2: 이제 조기 손질을 해볼 텐데요.
1: 네.
2: 순서는 제일 처음에 비늘을 먼저 이제 칼로 긁는 거예요.
1: 조기 비늘이요?
2: 네, 비늘이

0: 생각보다 작아도 많아요. 근데 비늘을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이렇게
1: 역방향으로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을 긁어주시는 거죠.
1: 네, 비닐이 생각보다 많네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에서 하는 거고
2: 원래
0: 이제
2: 개수대에서
0: 예. 네.
2: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0: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비닐에서 이렇게 하셔도 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쭉 이제 정리를 비닐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 근처에 많아요.
1: 예. 그래서 짜글짜글하게. 네.
0: 그리고 이게 말라 있으면 비닐이 더 튀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하시면. 네. 비늘이 덜 튀고 흐르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비늘을 다 정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등 말고 배 네. 부분이 이렇게 보이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네. 여기 아가미를 왼쪽 오른쪽 벌려서 네. 아가미를 제거하면서 내장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턱을 여기 딱 누른 상태에서 네. 아가미를 가위나 손으로 이렇게 네. 잡아 당기면 여기 내장이 이렇게 같이
1: 나오네요.
0: 예, 따라 나와. 이때 신선할수록 내장이 이렇게 잘 따라 나와. 이렇게 아... 쭉 따라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저 꺼내시는데 이때 내장 안 나온다고 계속 쑤시시면 예. 이게 다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 부분에 내장 제거가 되면 예. 이걸 흐르는 물에 한번 네.
1: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내장을 빼는 방법.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네. 씻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손질을 한 거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1: 저희가 미리,
0: 미리 준비를 다 이제 했습니다.
1: 네.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내장 빼는 방법까지 네. 또 비닐 벗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부재료 네.
1: 오늘 또 한눈에 보이는 네. 게 또 고사리죠.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네. 요거는 이제 마른 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불려서 손질해 놓은 거 파니까 네. 그거 이제 헹궈서 준비해 주시는데 만약에 말린 거를 손질해서 쓸 거다. 그럼 말린 고사리 삶으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삶으시면 네. 약간 떫은 맛도 좀 제거가 되고 좀 더 부드럽게 있고 네. 이렇게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준비된 거를 좀 먹기 좋게 좀 네. 썰어주세요.
1: 저도 예전에는 고사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고사리 먹으면 먹을수록 이 뒷맛이 좀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맛이.
0: 그리고 이제 고사리가 예.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쫄깃쫄깃하면서 예. 굉장히 부드러운 게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예. 고사리 대신에 뭐 시래기 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이제 설탕을 넣으면 네. 조금 더 네. 부드럽게
0: 네 부드럽게 삶아주실 수 있어요.
1: 네, 자 이렇게까지 네, 고사리 손질해봤고요.
0: 이제 무 네 이제 무도 네 오늘 이제 너무 이렇게 두껍게 썰면 익히는 시간 길어지니까 0.5cm 네. 정도.
1: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겨울에 무 하나 사놓고 냉장고 있으면 예. 정말 뭐 여기저기 요리 다 쓰시니까 너무 든든한 식재료죠.
1: 철일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네 양파
1: 네.
0: 파도 이제 좀 채를 써시고
1: 네.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양파 그리고 고추, 대파 네. 이런 채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 넣고 네. 뭐 홍고추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홍고추 있어서 또 어슷하게
1: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요리한 지 4일째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메인 재료 외에는 네.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0: 네,
1: 비슷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고추도 한 봉 쓰면은 뭐 요리에 많이 넣어야 한두 개니까 네. 요리 몇 가지 하실 수 있으시고.
1: 네. 자, 이렇게 고추까지 손질해 봤고요.
0: 네.
1: 이건 청양고추인가요?
0: 네, 청양고추.
1: 칼칼하게.
0: 또 칼칼하게.
1: 네.
0: 또 어슷하게.
1: 오늘 씨까지.
0: 네, 씨까지. 씨 일부러 막 털어내지 마시고, 홍고추는 근데 이제 씨가 좀 커서 네. 제가 이제 털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 좋습니다.
0: 네. 대파 대신에 뭐 쪽파 있다 그러면 쪽파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또 어슷하게.
1: 근데 오늘 요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생선을 네. 이용해서 네. 찌개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잘 몰라서.
0: 네, 네.
1: 근데 오늘 체육회를 보면서 네.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0: 맞아요. 생선 요리 사실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오늘 제가 또 황금 비율 양념도 알려드리니까 예? 보시고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1: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네. 바로 한번 양념 만들어 볼까요?
0: 네, 양념 만들게요.
1: 네. 황금 비율 양념. 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일단 칼칼한 거 원하시는데 고추장 들어가면 약간 좀 텁텁하다 그랬죠? 그래서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좀 이제 넉넉하게 네.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된장.
1: 오, 된장이 들어가네요. 네.
0: 된장

0: 또 많이 넣으면 예. 또 약간 텁텁하면서 구수한 느낌이지 칼칼한 느낌을 덜 살아요. 그래서 조금 넣으시고.
1: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고춧가루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고추장을 약간만 섞을 거예요. 네. 고춧가루 양에 비하면 고추장 양은 별 차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네. 좀 차이 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고춧가루를 빼겠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빼겠다 그러시면 고춧가루와 네. 간장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네.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
1: 설탕 좀 들어가고요. 네.
0: 그리고 간장. 네. 간장 많이 넣으시면 붉은, 너무 어두워졌지만 약간은 붉은색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마늘 들어가죠.
0: 생강.
1: 네. 아무래도 생선 요리가 있죠.
0: 그렇죠.
1: 생선이 있기 때문에.
0: 생강을 네,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술을. 맛술이나 청주 아무거나 사실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골고루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1: 또 이 양념장이 중요한데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까지 네. 들어가서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메인 제일 많이 들어가는 메인 재료의 양은 네. 고춧가루지만 네. 그래도 된장도 고추장도 조금씩은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맛톤을 네. 살리실 수 있어요.
1: 깊은 맛을 내줄
0: 그렇죠.
1: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뭐 참기름 워낙 조기는 담백한 생선이라 제가 참기름 뺐지만 네. 참기름도 약간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이제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리 네. 조개찌개를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0: 네, 그럼 저기서 볼 하나만 주시면.
1: 어, 그럼 가기 네. 전에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요?
0: 네, 고사리를 좀 무칠 거예요.
1: 아, 미리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고사리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양념을 절반 정도.
1: 절반만? 네. 아, 바로 고사리 네. 조기찌개 끓이러 갈 줄 네. 알았는데 이 고사리 양념을 좀 묻혀주시네요.
0: 네, 그렇죠. 우리 보통 고사리 나물 할 때도 네. 좀 이렇게 좀 묻혀놨다가 볶기도 하고 묻혀놨다 끓이기도 하시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고 이제 섞일 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1: 사실 고사리에 간이 잘 안 배이면은 좀 싱겁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덜어서 이제 묻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앉히러 가볼게요.
1: 될까요? 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앉혀볼 텐데요. 네. 이 앉히는 순서도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 여시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을 바닥에 까세요. 그래야 네. 지금 이제 타거나 눌거나 달라붙거나 이런 거 이제 방지해줄 수 있으니까
1: 물을요?
0: 네, 물을 이제 까시고 묵 까셔도 되고 뭐 감자 까르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본인 좋아하는 것들.
0: 네,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우리 양념에 넣은 고사리.
1: 아, 고사리 위에 올리네요.
0: 네, 고사리.
1: 네. 고사리 넣고요. 네. 어, 푸짐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1: 조기 넣고요. 네. 조기를 그 위에.
0: 네.
1: 아,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벌써 네. 분위기가 있네요, 선생님.
0: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바르세요. 그래야지 간도 아, 예. 잘 배이고,
1: 네. 네. 먹음직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따가 요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네. 먹을 거리가 너무 풍성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양념을 쪽쪽쪽쪽 이렇게 이제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네. 재료, 이렇게 양파.
1: 네.
0: 양파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양파 이제 풍미가 비릿한 향들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1: 저...
0: 그리고 이제 홍고추도 좀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
1: 청양고추도 넣고요.
0: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대파만 좀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1: 네, 마지막에.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치국물 내지 뭐 다시마국물, 황태국물 부으시는데 네. 여기 이제 그릇에 양념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1: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어디다 붓느냐? 네. 가장자리.
1: 오, 특별히 네, 가장자리.
0: 가운데다 부시면 또 그 조개 양념 올린 게 다 씻겨 나가잖아요.
1: 헤쳐지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그냥 잠길 정도 높이 될 만큼.
1: 예. 오늘 멸치 육수 쓰셨죠?
0: 네, 오늘 저는 멸치 육수. 근데 집에 갖고 계시는 국물 아무거나 네.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1: 네.
0: 이제 끓이시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1: 뚜껑을 덮어주고 오늘 뚝배기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얼마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0: 그 밑에 이제 무도 익어야 되고 네. 끓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기 네. 이제 간도 배워야 되니까 대략 이제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네네. 불세기는요?
0: 불세기는 처음에 끓을 때까지만 강한 불. 끓고 네. 나면 중불 정도 줄여서 20분일 때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지금 조기 눈이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네. 하얗게.

0: 올려서 이제 풍미를 살려주시고.
1: 원생님, 근데 이 고사리 조기찌개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뭔가 진해요.
0: 맞아요.
1: 또 거기에 굉장히 또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맞아요. 조기까지 있어서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건 보시고 국물 양은 좀 이거 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졸여서 국물이 없게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약간 나는 이건 조림처럼 먹겠다, 정말 찌개처럼 먹겠다는 국물 양으로 끓이시면서 이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고사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1: 저희가 밑에 깔아놨는데 조기를 먹는 맛도 있겠고 또
0: 고사리랑 고사리도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 맛들이 있어서
1: 무도 있죠.
0: 예, 맞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무도 건지시고 이렇게 끓여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식탁에 약간 자글자글 끓이면서 드셔도 되고 이거 이제 약간 뭐 조금 드시고 식어서 남았다 그렇더라도 또 조림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요즘 계절에 딱 좋은 조기찌개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정말 향도 진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사리 조기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기에 비늘을 긁어내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불린 고사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는 어슬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설탕,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사리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무, 양념한 고사리, 조기를 순서대로 넣은 뒤 남은 양념을 바르고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냄비 가장자리에 멸치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끓이면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됩니다.
1: 몸에 좋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가 더 고소하고 담백한 이 고사리 들깨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삶은 고사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파, 당근, 대파.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끓일 멸치 육수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양념은 이제 고사리 들깨찜이니까 들깨가루.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 마늘, 깨소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1: 자, 매일 고사리 나물만 먹다가 이 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좀 더 특별한 맛을 내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앞전에 이어 이 고사리를 이용해서 또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정말 이 고사리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먹진 않지만 그냥 국민 반찬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국민 식재료고.
0: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 이제 굉장히 여린 이렇게 고사리가 준비가 됐는데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1: 선생님, 이 고사리의 매력은 뭔가 다른 나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좀 진한 향을 내는 것 같아서
0: 그쵸.
1: 향이 진하진 않지만 뭔가 특유의 고사리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0: 맞아요. 고사리만의 씹는 식감이랑 고사리만의 약간 풍미가 있죠.
1: 풍미, 맞아요.
0: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재료는 고사리가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 넣으실 때는 양파 좀 섞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가늘게 채를 좀 썰어서.
1: 네. 이 고사리는 늘 우리가 나물로만 먹었지 정말 찜으로 먹은 거는 뭐
0: 맞아요.
1: 드셔본 분들이 있겠지만 있으시겠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0: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1: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0: 네. 그리고 간도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배어서 좋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당근을 조금 넣을 거예요.
1: 네.
0: 이제 고사리가 약간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익고 나면 색깔이 조금 그래서 여기다 당근 조금 넣으시면. 색이 훨씬 더 보기에
1: 상쾌하게.
0: 좋더라고요. 그 대신 많은 양 넣으시면 안 되고 굵게 썰어서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좀
1: 얇게 썰어주네요.
0: 네, 얇게 썰었어요.
1: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요.
0: 얘가 이제 뿌리 채소라 너무 크고 억세게 말고 좀 잔잔하게 이렇게.
1: 자, 당근까지 손질해 봤고요.
0: 당근 해주시고.
1: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을 한번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1: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래서 우리 조금 큰.

0: 볼 쓸까요?
1: 네. 네. 자, 큰 볼, 큰 볼 쓸까요?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섞으셔도 되고 뭐 네. 고사리에 바로 묻혀서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가면서 해볼게요.
1: 그래서 고사리 바로 묻혀서.
0: 네, 고사리 이렇게 썰은 거를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네. 양 마늘 넣고 네. 그 다음에 간장.
1: 간장 넣고요.
0: 네, 그리고 감칠맛으로 멸치액젓을 조금 넣는데 이거는 네. 까나리 액젓?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드신 참치 액젓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깨소금을 넣고 요거는 한번 비닐을 끼고 제가 주물러서
1: 볼까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간 액젓이 네. 또 맛을 또 깊게 만드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 멸치 액젓이 예. 그 이제 한국 요리 하실 때 조미료 안 쓰실 때 네. 액젓 조금씩이 정말 감초 역할을 해요. 감칠맛을 끌어 올려주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이렇게 이제 주물르신 다음에.
1: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물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들깨가루. 예? 들깨가루를 여기다 같이 넣고.
1: 들깨가루를요?
0: 네, 이렇게 이제 묻히세요.
1: 네, 선생님, 이 들깨가루도 너무 네. 고소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게 내도.
0: 그쵸.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기름지고요. 네. 이거 오래 끓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느끼한가?
1: 느끼하면 네. 약간 촉촉한 느낌.
0: 그쵸. 예. 네. 그래서 저 이제 양파는 한번 넣고.
1: 그럴까요? 네. 밖까지 넣었네.
0: 다 섞어서 네. 네. 당근도
1: 넣을까요?
0: 살살살 넣고 대파만 빼고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에 간을 충분히 주물르신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냄비에다 앉혀 주시면 돼요.
1: 요 때로 육수랑 함께.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1: 이동해 볼까요?
0: 한번 이제 이동해 볼게요.
1: 자. 이동해서 네.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사실은 이 찜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채소는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네. 이게 네.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 요거 밥에다 척척 얹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한번 헹굴까요?
1: 아, 그럴까요?
0: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헹구셔서
1: 네.
0: 뚜껑을 덮어서 들깨찜. 보통 이제 저희 볶아서 드시는데 이제 이렇게 찌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찌시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100도씨 888 끓어오르면은 네. 그때 불을 중불에서 약불 정도 약하게 이제 줄이신 상태에서 15분.
1: 15분이요.
0: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간이 폭 배이면서 고사리도 양파도 부드럽게 있거든요.
1: 자, 맛있게 고사리 들깨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15분 정도 네. 저희가 맛있게 아주 보글보글 네. 고사리 들깨찜을 네. 찌고 있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국물이 이제 이렇게 좀 뽀얗게.
1: 이제 이게 정말 고소한 향이 네. 대단하네요, 선생님.
0: 그렇죠. 들깨가 어우러지면서 네. 고소한 이제 맛이 있고 또 양파가 들어가서 네. 고사리 좀 약간 쌉싸름한 맛 이제 줄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양념이 이렇게 차글차글 하면서 재료가 착착 엉겨요. 예. 그럼 다 된 건데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에 네. 이제 대파.
1: 대파 넣고요.
0: 네, 이렇게 넣고 대파는 그냥 대파의 파란 색깔과 풍미를 살리는 거라 네. 지금부터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돼서 저는 네. 이제 마지막에 들기름 넣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1: 아, 근데요, 선생님 향이 네. 이 고사리 특유의 그 향과 네.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0: 예.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들기름 들어가면 정말 구수하면서 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 넣고 네. 밥 비벼 먹거든요. 예. 김치 한 가지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자,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동해서 한번 네. 담아 볼까요? 네. 늘 먹던 고사리의 네. 스타일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네. 고소하게 이렇게 쪄서 네. 찜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들깨가루는 양념을 하면서 넣고요. 예. 들기름은 꼭 마지막에 넣으세요. 들기름 처음부터 다 넣고 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은 덜 나고 약간 기름이랑 불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양념할 때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해서 해주시면 고소하고 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고사리의 씻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0: 맞아요.
1: 담백하게,
0: 네. 그쵸.
1: 고소하게 변신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물 촉촉하게 마무리해 보시면 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고소한 맛이 좋은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됐습니다.
2: 고사리 들깨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고사리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줍니다. 고사리에 다진 마늘, 국간장, 멸치 액젓,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다가 들깨가루, 양파, 당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양념한 채소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더 고소하고 재료와 잘 어우러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어둠의 대마법사.
1: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가 나는 아클란의 마법 유치원.
2: 야!
1: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0: 떨어뜨린 게 누구야?
1: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2: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1: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3: 쭈피쭈피쭈피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역역차!
4: 자기가 벨리나님인 줄 아나 보지?
3: 쿤타! 지금 벨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4: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3: 거짓말! 아, 글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2: 그만!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5: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보. 나야! 마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좋은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6: 어? 준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3: 엄청난 걸 발견했어.
7: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6: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7: 하... 그래, 맞아. 우린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4: 자기가 멜리나님인 줄 알아보지.
7: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
3: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6: 안 돼, 준이!
3: 쭈피쭈피쭈!
6: 고맙다, 뭐!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3: 야호! 당장 내 실력을 쿤타에게 보여주겠어!
6: 와, 마법이 잘못됐나봐!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3: 쭈피쭈피쭈피쭈! 그만! 그만 나와!
6: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3: 그냥 해본 게 됐네?
4: 무슨 소리지?

0: 주니, 토니,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했니?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응?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2: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게 없어. 그냥 따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메리나니.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조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러블리.
3: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 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 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면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운 게

0: 드리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1: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미, 토니.
2: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미,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미, 토니, 변신. 자, 변신 성공.
3: 그런데 뭘 해야지?
0: 받아라, 해송이 마법사들.
2: 주피 주피 주피 주. 도망 마법.
0: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2: 얘들아, 도망쳐!
0: 몸이 필요해.
4: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0: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5: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2: 토니, 뭐 하는 거야?
5: 가만히 있어봐.
0: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5: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오호.
0: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가야.

0: 나도 네 부하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1: 뭐야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은 따라줘. 우리는 할 수 있어. 봉이야, 공룡을 넘어뜨려줘. 얘들아, 멈춰라.
2: 못하게
0: 잡아, 잡아.
3: 문제 없다고요.
0: 뚜껑을 열어버리고. 없지.
1: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0: 우리가 해냈다.
3: 그런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0: 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 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직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곰아, 먹을 테니까.

아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0: 항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르르!

0: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먹어봐, 어서. 내가 만든 파스타인데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러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야! 야! 자, 보이지? 아주 멋진 철새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기엔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1: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0: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어.

0: 뭐라게? 절세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1: 이건 말도 안 돼. 왜?
0: 자.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0: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기다려봐.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1: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0: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1: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0: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
0: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1: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0: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끼기 놀이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이게 내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맞아,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팔팔은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팔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팔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팔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파,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파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팔은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내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면 넌 개구리로 변하게 될 거야.
0: 조지는 혼자 노는 게 싫었어요.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안 돼. 난 수지하고만 놀 거야. 넌 딴 데 가서 놀란 말이야.
0: 조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3: 조지,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좀 먹어줄래?
0: 조지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누나랑 노는 게 더 좋았죠.
1: 난 간호사야. 그럼 난 의사 할 거야.
2: 그럼 아픈 환자는 누가 하지?
1: 조지!
0: 팔팔한 수지는 병원 놀이를 좋아합니다.
1: 네.
0: 조지도 좋아하죠. 팔팔한 조지를 진찰했어요.
1: 조지 어린이,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봐요.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군요.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2: 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0: 수지가 체온을 잽니다.
2: 아우, 큰일 났네. 열이 아주아주 많아요. 3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야겠어요.
0: 아빠가 조지를 찾으러 오셨어요.
4: 아유, 이런. 우리 조지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병원 놀이 하는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4: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1: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5: 과자!
3: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4: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1: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4: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3: 나도.

0: 파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해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1: 우리 예쁜 폴리.
2: 우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1: 난 영리한 새예요.
2: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5: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1: 안녕, 폴리.
5: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1: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2: 가요, 할머니.
0: 파파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1: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0: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1: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0: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2: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0: 즐겁습니다.
1: 난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폴리.
0: 팔팔은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팔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1: 네, 할머니.
2: 폴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2: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세상에, 맙소사.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1: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2: 몰라, 할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1: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3: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4: 와우, 우리 아이들이
5: 달라졌어요.
4: 빠밤.
1: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3: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6: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3: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1: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0: 죽기 전에 화나면 막 으아악 하고 머리에 불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으아악.
1: 박사님.
2: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0: 미안.
3: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4: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3: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1: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5: 화이팅!
6: 지금 대상 조사!
7: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3: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8: 몰라? 내가 먹었나?
3: 뭐?
7: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3: 나 화났어!
7: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9: 자,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7: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3: 엄마!
7: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3: 엄마,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8: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3: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8: 화숙아! 너 머리에?
3: 목걸이 내 거라고요!
8: 예, 이화수!
7: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수.
10: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3: 이게 뭐지?
10: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3: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11: 왔어!
7: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8: 더 화를 내라고! 크크크크크크.
7: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3: 악당 크크! 너 이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어!

0: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1: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2: 하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3: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4: 멈춰!
3: 둘째, 숨을

0: 홍나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1: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2: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3: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2: 아유, 우리 딸.
4: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5: 확인!
6: 지금 축사!
7: 생일 축하합니다.
0: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7: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3: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2: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3: 색깔이 좀... 됐어요.
2: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0: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2: 누구세요?
8: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0: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8: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파워 버튼.
9: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2: 어머머머머. 이 로봇 왜 이래?
0: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9: 땡큐, 땡큐.
2: 아유. 엄마의 준이 내가 고맙지. 오.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3: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9: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3: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2: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9: 엄마 최고. 땡큐, 땡큐.
3: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2: 아니, 나니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9: 나 더는 못 참아.
3: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2: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0: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1: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2: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0: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1: 땡큐봇! 엄마,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2: 우리 딸, 아유.
3: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2: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1: 엄마, 사랑해요.
2: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0: 땡큐봇, 이젠 잊기로 해요.
4: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3: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5: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6: 왕자님.
7: 기동대사급사.
0: 그날 시은 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8: 그러면 이번엔
0: 바로
8: 내가
0: 그때.
1: 뭐야?
0: 그리하여 시은 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9: 우리는 쿵쿵 밴드다.
10: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0: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11: 아싸, 크크!
1: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큐큐의 동생이야.
2: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3: 김동생 김동생.
2: 조금 더 격렬하게.
4: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5: 그렇게 크크와 민우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6: 누나, 우리
5: 그날 이후.
6: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5: 시은시우는 절대 엄마,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 딩동댕 삼총사! 와!
8: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1: 민우 왕자다.
8: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2: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5: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0: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5: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라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2: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5: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3: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2: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2: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3: 아, 재밌어?
2: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3: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2: 네.
0: 행복은 이럴 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5: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0: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5: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0: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했어.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3: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2: 미로 같은 거네요.
5: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5: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0: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5: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0: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5: 돈 자체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
0: 그렇지. 물건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5: 오래 살기 위해서.
0: 오래 사는 건 왜 오래 살려고 하지?
5: 죽음이 두려우니까.
0: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5: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4: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0: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1: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명 되거든요.
2: 오, 기획사가 꽤 크네.
1: 참 재밌는 게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2: 아, 빵 터졌어.
1: 네.
2: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1: 네.
3: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4: 근데 왜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3: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4: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3: 어떤 문제가 있나?
4: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3: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4: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5: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0: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1: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2: 그렇지.
1: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3: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4: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3: 그렇지. 그건 맞아.
4: 네.
3: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4: 맞죠.

0: 장하윤의 엄마 진현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진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3: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반가워. 네.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1: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2: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1: 경희대 갈게요.

0: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아. 저 콩이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1: 오늘 만났네?
0: 네.
2: 그럼 민준아 또 보자.
0: 네. 응. 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파괴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2: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3: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 중. 와우.
2: 역시 게임하면 다 돈파는 돈파이라면 게임이지.
4: 아, 좋아. 이번엔 낙불달기.
2: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3: 예, 네, 네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2: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3: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2: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3: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2: 릴렉스 좋아하시네.
3: 뭘 한다고 떠들어?
2: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5: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6: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7: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5: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0: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1: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0: 아, 근데 먹는 걸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왜 봐? 내가 먹어야지.
2: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 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수 있으니까.
0: 뒤쫑크 같은 거?
1: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뒤쫑크를 아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은 여기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아무 이렇게 먹고 맛술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3: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2: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4: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위축했고 그런 사람이 있어?
0: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4: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2: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은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0: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2: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내 그, 하는 걸 아니까?
5: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0: 노력을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수 있게 되는 거지.
1: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4: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5: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0: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5: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2: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2: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1: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 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로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0: BC 1세기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0: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1: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2: 나는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3: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0: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비켜봐, 비켜봐.
4: 닌텐도다.
7: 재밌다.
8: 너희도 같이 할래?
7: 네.
6: 나만 할 거지. 나만 할 거지.
2: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1: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을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2: 그러니까
1: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3: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9: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2: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9: 도파민도 떨어지고
2: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1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1: 자전거.
1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변화의 시대.
1: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2: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호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0: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복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2: 나도 자랑스러워 준.
3: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4: 언제부터 숨긴 거야?
0: 숨기라니?
4: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0: 그러니까 그건...
4: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5: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4: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1: 나도!
4: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이
0: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6: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3: 메탈 카드복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7: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컵!
3: 근무 중이야?
7: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니!
8: 안녕 얘들아.
0: 크레스트!
3: 일찍 왔네?
8: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9: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0: 네, 하트를 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9: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1: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2: 너도 참 많이 변했어.
9: 멀쎄다.
3: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3: 주대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4: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8: 이런 발전은 좋네.
9: 발전 좋아하네!
3: 아까부터 예쁘 아저씨 왜 저러셔?
0: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던
9: 어디서
15: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비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0: 자, 여기요.
9: 고맙다.
0: 드릴게요.
8: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0: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8: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9: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냈는데?
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6: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5: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9: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네.
17: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4: 사이좋게 좀 지내지.
9: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8: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에게 제 애기였대.
4: 애기?
9: 뭐 그거 재밌겠는데?
17: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9: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전 녀석이 더 좋아 보여.
18: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7: 난 못 고르겠어.
9: 페르로, 너는 어떤가?
3: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8: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3: 아, 준!
0: 페르로,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3: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0: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3: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9: 이겼습니다!
5: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9: 승도했어?
14: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라 거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8: 페르로 어머니 말도 100번 맞다. 적당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19: 그런 게 없어, 아버지.
3: 엄마.
17: 뭐야, 무슨 거야?
18: 어쩔 수 없고.
9: 이렇다면 로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0: 야호! 얘네 뭐하냐?
3: 다들 잘 지내 보이네.
4: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0: 다들 바빠졌어.
4: 플레임 노바는?
20: 블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 카드봇 최종을.
0: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9: 괜찮아 준?
8: 무슨 일이야?
0: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3: 아무렇지도 않은데.
0: 이상하네.

0: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1: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2: 해피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3: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4: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5: 뭐? 벌써?
4: 얼른 돌아가들.
2: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6: 이제 한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7: 차였다고 돈풀이하긴.
4: 시커!
8: 뭐, 또 보면 되지.
2: 나중에 봐.
3: 이거 아쉽구만.
9: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1: 다음 주에 봐.
8: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0: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8: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0: 아까 페루르가 한 말.
8: 어?
10: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1: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저공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2: 설마 메탈카드 보셔?
13: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군.
14: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5: 고마워요.
14: 또 오세요.
12: 뭐지?
3: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탄호란!
12: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16: 못 보던 애들인데?
12: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15: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
16: 네?
15: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월드!
11: 여긴 메탈카드봇 둘이 4K 앞으로에서 대치 중!
8: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0: 섣불리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1: 여긴 메가에블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2: 시끄러워. 왜?
11: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8: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1: 셋. 크러쉬.
12: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2: 진정이고 뭐고. 난 조용히 있어.
3: 영 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12: 메가 엠블럼 괜찮아?
3: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12: 설마 그 녀석들?
16: 엠브라, 피니가 괜찮니?
11: 미아리 메탈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연안선 도로를 공세로 청한다.

0: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워! 이거 나 먹고 따라와! 블루 컷!
0: 스타라이징 샷!

0: 왜 그래, 블루파?
1: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루가!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얻었어!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가 이탈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봇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캅이 위험해.
0: 뭐?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대나!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가 친구 따위!
0: 블루카!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혈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유?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유.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 카드?
3: 맞아, 블루컵의 외품 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좀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공연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인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브루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라.

0: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1: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2: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0: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3: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4: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2: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5: 이제 일어났건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6: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5: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6: 사고 방식의 차이지.
7: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5: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6: 아마 준 아닐까?
5: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6: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5: 진심이야?
6: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5: 알았어.
0: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것까지 올까?
2: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8: 알겠어.
9: 맡겨봐도.
10: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1: 네가 블레이온?
2: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6: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2: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5: 부모네?
2: 빙고!
11: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12: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9: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5: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2: 궁금하지?
0: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0: 그걸 눈치채고 저하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11: 움직이 것들!
12: 이번엔 안 놓친다!
9: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6: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왜긴?
1: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5: 믿는다고?
1: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11: 양손이 있어주 했더니.
9: 조심해.
1: 우리 말이 맞지?
5: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1: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2: 우리도 가자.
1: 메탈프레스가.
6: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1: 물론이지.
2: 블루탑 와이드 대동!

0: 마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을. 팬텀 이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던.

0: 알파고트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이 스매시!
0: 썬더 하우이 스매시!
1: 와일드 카리본 제일
2: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저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센티미터,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라는 말 들어봤나요?
0: 많이 들어봤어요.
3: 오, 우리 준성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0: 키를 잴 때요.
3: 키 잴 때 들어봅니다. 센티미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센티미터를 알려주려고 커다란 자를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cm라고 할까요?
0: 0에서 1까지 1cm.
3: 숫자 0과 1 사이가 1cm. 그러면 3과 4 사이는?
2: 1cm.
3: 1cm 이제 잘 알겠지요?
2: 네.
3: 1cm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눈금이 있어요. 이 작은 눈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1: 0.1cm?
3: 오, 준성이가 말한 0.1cm 맞아요. 또 이 작은 눈금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정답은 밀리미터.
0: 아, 이제야 기억난다.
3: 이 작은 눈금 몇 개가 모이면 1cm가 될까요?
0: 10개!
3: 딩동댕동! 작은 눈금 하나는 1mm, 작은 눈금 10개는 1cm. 즉, 10mm는 1cm, 1mm는 10개가 있어야 1cm가 된다니 밀리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퀴즈! 큰 자의 눈금 한 칸은 작은 자의 눈금 한 칸보다 길까? 작을까?
0: 길어요. 아, 적어요, 적어요.
4: 적어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3: 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눈금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는 모두 길이의 단위라고 했죠? 큰 자로 잴 때와 작은 자로 잴 때 길이가 다르면 안 되겠죠?
0: 네.
3: 그래서 0을 맞춰보면 숫자가 똑같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센티미터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제다. 제다는 무슨 뜻일까요?
0: 모르겠다.
3: 리아.
0: 키와 몸무게를 재다.
3: 오, 잘했어요. 제다는 길이, 크기, 양 등을 알아보다란 뜻입니다. 책상의 높이를 쟀다. 동생과 함께 몸무게를 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몸에도 잴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키와 발 사이즈, 그리고 몸무게 등등 기본의 여러 가지.

0: 발, 몸, 다리, 몸 전체, 얼굴, 눈, 모든 걸 잴 수 있어요.
1: 우리 센티미터를 배웠으니까 직접 길이를 재볼까요?
2: 네.
1: 이렇게 손을 0에서부터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의 길이를 한뼘이라고 해요.
2: 아하.
1: 친구들의 한뼘이 몇 센티미터인지 재볼까요?
2: 네.
3: 네. 오빠, 내가 먼저 해볼게. 손 쫙 펴봐.
4: 쫙. 15cm를 넘네요.
1: 우와.
3: 리아. 리아는 14.3cm 정도 된다.
1: 준성아, 리아의 한 뼘은 몇 cm였어요?
3: 14.3cm.
1: 리아야, 네. 준성이의 한 뼘은 몇 cm였나요?
3: 이게 다가 15cm밖에 없는데 15cm를 넘었어요.
1: 와, 준성이 한 뼘이 꽤 크군요. 센티미터와 재다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직접 재보기까지 했네요. 오늘 배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1: 펼쳐서
2: 펼쳐서
1: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센티미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재다. 길이, 크기, 양 등을 알아보다.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준성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2: 엄청 큰 차로 차 길이를 잰다. 나는 키 재는 기계로 기울 센티미터를 재다.
1: 준성아, 여기 한 문장 안에 키 재는 또 미터를 재다 이렇게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 반복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2: 나는 기계로 이렇게 할까?
1: 좋아요.
2: 나는 기계로 키를 센티미터를 쟀다.
1: 잘했어요.
3: 10cm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다. 9cm를 재다.
1: 우리 리아가 짧은 글이지만 정확하게 잘 단어를 활용했어요.
3: 네.
1: 오늘은 센티미터와 재다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센티미터와 재다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4: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드러나는 그림 남매! 그림 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바로 라라 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라라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라면 약에 쓸 재료. 그러면 약에 쓸 약의 재료라면 이게 속담은 되게 옛날 느낌이잖아.
4: 그치.
0: 옛날 스타일. 그러면 뭐.
3: 힌트를 줄게. 라라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찾아보면 또 찾기 힘든 것이야.
0: 아,
4: 어, 나 느낌이 왔어.
0: 뭔데?
4: 항상 필통도 막상 여기 있는데 쓰라고 하면 없더라고.
0: 맞아, 맞아. 나도 파란색 색종이가 필요했을 때, 파란색 색종이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 넘쳐났는데 그새 누나가 다 써버렸더라고.
4: 아이고, 착했네. 하여튼 눈찾는 되게 빨라요.
0: 주변에 찾아보면 없는 거? 아, 나 길 가다가 개똥도 있잖아. 근데 개똥은 약으로 못 쓰잖아.
4: 못 쓰지.
0: 그럼 딴 거지. 글쎄, 뭘까?
4: 아, 종이도 약에 쓰려면 없다?
0: 종이는 약에 쓸 수 없잖아.
3: 자, 우리 그럼 계속 생각해보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2: 알았어, 라라야.
4: 나는 필통을 그릴 거야.
0: 필통? 필통을 약에 쓸 수 있어?
4: 애동생아,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 안 되니 그 뜻에 어울리는 무엇이든 된다는 뜻이잖아.
0: 그런가?
4: 그래.
3: 그런 게 맞아.
0: 아, 미안.
4: 자,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볼까?
0: 나도 이번엔 꼭 맞출 거야.
4: 내가 맞출 거거든.
0: 내가 맞출 거거든.
4: 뭘까? 넌 좀 더 생각해봐봐.
0: 그럼 나는 종이를 그려야겠다. 여러 가지 종이들을 그려야겠어.
4: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0: A4용지도 그리고 한지도 그리고
4: 한지 좀 맞추고 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좀 연한 색으로 진하게 칠해야겠다.
4: 근데 노아야,
0: 응.
4: 너는 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0: 나는 누나는 학교에서 필통을 막상 쓰려고 하면 없다고 했잖아. 나도 종이를 막상 쓰려고 하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종이라 한 거야.
3: 막상 쓰려고 하면 없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
0: 원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이 보였다가 쓰려고 할 때는 없다는 뜻이야.
3: 아, 그렇구나.
0: 응. 야, 오늘은 진짜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펄펄 나는구만.
4: 내 머리.
3: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네. 그림을 완성하셨습니까?
2: 네!
3: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속담은? 누구부터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4: 나는

0: 하면 우리 주변에 피통이 많이 보이잖아.
1: 맞아, 맞아.
0: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나는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살려서 필통이라고 생각해.
1: 아.
0: 내 동생 노아 한번 소개해 줄래?
1: 아니, 아니, 나는 누나랑 비슷한 듯이 필통 대신 종이가 갖고 놀 때는 그냥 엄청 많거든? 그냥 아이스북이 쌓여있어. 응. 근데 찾으려고 하면 위치가 바뀌어있더라.
0: 왠지 알아?
1: 네?
0: 내가 다 썼거든.
2: 자, 좋아요. 그럼 오늘도 과연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을까?
1: 이거는 내가 맞추지.
0: 당연히 나지.
2: 오늘의 속담이 무엇일지 나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바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나 동물의 똥을 거름으로 쓰는 일이 많았어. 하지만 개똥은 거름으로 쓰지 않았대. 왜냐하면 개는 워낙 소화를 잘 시키는 동물이기 때문에 똥 안에 영양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름으로 쓰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굳이 치우지도 않다 보니 동네 여기저기에는 개똥이 널려있곤 했었지. 그런데 그렇게 흔한 개똥도 막상 찾으려고 하면 얼른 눈에 띄지 않기 마련이지. 그래서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급하게 쓰려고 구하면 없을 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정말 개똥을 약으로 쓰긴 썼을까? 조선시대 의원인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을 보면 백구의 똥을 이용해 피부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나온대. 그러니 정말 약으로 쓰려고 개똥을 찾기도 했을 거야. 급하게 메모할 게 있는데 평소 같으면 늘 집에서 굴러다니던 펜이나 연필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 만톤 볼펜이 어디로 갔지?
3: 오늘의 속담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1: 평소에 흔한 것도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없다는 뜻!
3: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9: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8: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8: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9: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방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병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 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미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 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 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일본인들은 은봉기린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1: 46년도에 은봉기린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제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1: 어휴, 덥고 힘들고 반사문 안 보이고
0: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2: 사람이 안 가는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0: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3: 아이고 아이고 미꾸라라. 허허 조심히.
4: 아이고야. 발을 못 두들겠네. 자꾸 밀려서.
0: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5: 어, 땡큐지르다. 땡큐지르다.
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어우, 씨. 아따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위험.
6: 어렵네. 어우.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그러다 갑자기 막 웅 하더라고. 그때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0: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7: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4: 어?
7: 이리 와봐.
4: 야. 언제?
7: 언제? 산이야, 산.
4: 진짜?
7: 아이고.
4: 야, 성공했다.
7: 야,
4: 진짜야.
0: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1: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요.
2: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그리고 한여름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2: 포장이사입니다. 포장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도 많은.

0: 자재들이 필요하죠.
1: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2: 일단 전 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열어봐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1: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3: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1: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2: 평으로 옮기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4: 하나, 둘, 셋. 자.
0: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려야 될 때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1: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세 사람.
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 있어? 산 좀 봤어?
6: 아, 안 보이네. 이쪽으로 분위기가 좀 있어.
5: 그래?
6: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5: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6: 저 옆에 보니까 골 같아, 골. 저걸 가보자고.
5: 저쪽 골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6: 아, 더워가지고 미치겠다.
1: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5: 고 여사님! 아유, 어떻게 산삼 좀 봤어요?
3: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5: 아이고,
3: 이 시간까지 떨었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5: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어떡해요.
3: 좀 더 다녀볼까?
5: 네.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더위가 엄청나네요.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삼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신만이 3인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7: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8: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3: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잖아.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1: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7: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3: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9: 가보자고.
1: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10: 3K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7: 3K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1: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3: 아무래도 무겁다.
7: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화는 이게 고무래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린 뭐 등산화 이런 것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1: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신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11: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12: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3: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11: 물을 챙기셔야 되고.
3: 예, 산에 가면 물이 필수거든요.
1: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신만이의 배낭 무게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0: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1: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2: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3: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0: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처럼.
4: 어허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원래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짜들박이라서
5: 아이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2: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신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4: 어허, 이렇게 부서지네.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라. 어허, 조심히.
2: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소리.
4: 엄마.
2: 아이고, 신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4: 아이, 꼰대야. 에이씨.
3: 괜찮으세요?
4: 아야, 아파요. 아이고.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유. 아 근데 전에도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진짜로.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3: 어머니께 성격이 밝으세요.
4: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2: 한 시간째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4: 그 살 살펴봐. 야, 분위기 좋다야. 아이고.
2: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0: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 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2: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신만이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6: 여기 항천상황이 있네.
4: 어디?
6: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4: 어디?
6: 여기. 여기 크네.
4: 야, 저거는.
6: 그거 뭐야? 여기 항천상황 크네.
4: 아, 이거는 큰 거네. 네.
0: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요건 이제 항철나무인데, 요건 항철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2: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0: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네.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4: 그렇지.
0: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천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4: 이거 많다. 여기.
0: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건 잘 따시네.
4: 아이고 원하네.
0: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작게 붙어.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거 크게 놔둬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붙어 있잖아.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1kg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을 줘야지.
2: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신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0: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오면.
2: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0: 어딨어?
7: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8: 와, 저기 거 크네.

0: 어디요, 어디요?
1: 아버님? 여기, 여기요. 크잖아요.
0: 이게 뭔데요?
1: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2: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0: 이야, 크네.
2: 지름이 좋게 30cm는 넘어 보입니다.
1: 엄청 크다, 크기는.
0: 크네요. 야.
3: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1: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2: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1: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2: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10만이들. 그런데 한낮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4: 어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2: 벌써 오후 1시입니다.
5: 야, 이거 뭐이나?
1: 동굴이 있대, 동굴이.
5: 동굴이요?
1: 어.
5: 오호!
1: 거기 동굴 있네.
5: 어머나, 좋지. 야, 이거 좀 쉬다 가자.
6: 이거 좀 쉬다 가자.
5: 혹시? 이야, 아우, 쉬리라.
1: 완전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기분이구나.
5: 아이고, 시원하다.
1: 아, 차지?
5: 아우, 차. 아우, 엄청 좋아. 시커. 남들 닦거라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1: 음식은 배도 고프고.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5: 그래. 내가 배도 고파. 헤매가지고.
1: 뭘 가져왔어요?
5: 뭣도 가고 몸을 우욕우욕 내기면.
1: 아, 이게 스리치떡이구나.
2: 산에선 가볍고 상할 염려 없는 간단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5: 떡튀. 아이고, 얼마나 헤맸으면 꼭지가 다 꽂아졌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7: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포도청인데, 여기.
5: 먹고
7: 살아가면 해야지, 뭐.
3: 직업이지, 우린 이게 직업. 우린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산에 다니는 거예요.
5: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가지 못하겠다. 또,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고 있나면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2: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여기 분위기 좋네.
1: 그러니까.
3: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5: 예, 그래.
3: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어?
1: 약간 흩어져도 아니야, 같이.
3: 가자고.
5: 그럼 우리 일로 가보자.
3: 일로 가보자.
8: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3: 셋이 계속 뭉쳐다녀 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8: 네.
3: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2: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만이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3: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갖고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2: 이제 10만이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5: 그러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2: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산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만이 유선재 씨.
5: 응? 어, 땡땡질이다! 땡땡질이다!
2: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5: 어,
6: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버지야. 아따가 어우 씨.
2: 갑자기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9: 머리 머리.
5: 나 이거 따따따 군대 쪽에 서 있는데 보자. 오, 벌긋는데.
9: 야, 빨리 약 좀.
5: 이거라도 치자.
2: 더 이상 물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기피자라도 뿌려봅니다.
7: 좋네.
8: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3: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땡땡이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2: 땅벌은 벌집이 땅 속에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아유, 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이거, 요래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7: 정수리 있는 쪽으로.
5: 이거 벗어. 열이 벌게 열이 나. 가만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들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빛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야. 이리 옆으로 사람이 들어갖고 막 하면은 들 따라와요.
10: 아버님 괜찮으세요?
7: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제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5: 아유 땀도 펄펄 나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잠시는 아프지 이제 그때 막 쏘일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런데 좀 이래 있으면 괜찮아요.
2: 산속엔 벌뿐만 아니라 뱀이나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서는데요. 벌써 입산 9시간째입니다.
8: 땀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진다. 아이고.
2: 시간은 가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야속하게도 산삼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11: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어? 이리 와봐.
12: 야. 뭔데?
13: 뭔데?
11: 삼이야 삼.
6: 진짜?
11: 아이고. 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여기.
12: 어 어디 있어?
11: 어 이거 크다.
12: 야 신받다 신.
10: 아니 찾으셨어요?
6: 네. 봐요.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
10: 네?
6: 아이고.
12: 여기 여기 여기 여기.
5: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열매. 요 봐요 가족 삼.
2: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5: 아득하면 누구한테. 저거 간중 옆에도 봐.
7: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본다 아버지. 씨가 떨어지잖아 씨가. 씨가 떨어지고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본다 이게 한 가족.
2: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7: 해봐야죠.
10: 어떤 거 캐실 거예요?
7: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뭐 캐지 뭐.
10: 아, 두 개?
7: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는 거고.
2: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7: 삼이 누웠다 이건 어떻게?
5: 땅이 좋다요.
7: 여봐요.
5: 여기 더 파.
7: 최소한 흙을 이제 탄다는 느낌으로.
10: 탄다는 느낌으로. 네.
7: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잖아.
2: 나오잖아. 나오잖아.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0: 뼈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캔에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1: 얼마나 된 거예요?
2: 이거 됐으면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1: 10년?
2: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쌈?
1: 30만 원?
2: 네.
0: 이제 남은 다른 쌈도 캐냅니다.
1: 아, 이가 좋다네.
3: 다 나왔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길네. 이렇게 있어.
4: 30cm 나요.
1: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3: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네. 아무래도.
1: 길면?
3: 네, 그렇죠.
0: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이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5: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진짜로. 그때 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0: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의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6: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산을 왔을 때 아, 이 부근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0: 근처에 예전에 봐놨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7: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0: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7: 어, 여기 있네.
6: 야, 이게 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 오구.
0: 무려 입자루가 다섯 개나 올라온 귀한 삼입니다.
6: 이 배가 한 해에다가 이파리만 세 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두 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올라오면 상구, 그리고 네 개가 올라오면 사구, 그리고 다섯 개가 올라오면 오구, 그렇게 이게.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요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0: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마니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1: 어,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6: 이 정도면 25년 이상 나이 돼요.
1: 25년?
6: 예. 아, 이 오구 발견한 건 1년에 한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1: 야, 진짜요?
6: 예.
0: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8: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6: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7: 아, 이제 산삼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9: 그래요.
7: 네.
0: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 여기 올려놔봐.
5: 어, 올려놔야지.
0: 오늘 캔 산삼은 총 6뿌리입니다.
8: 많이 캔 거 아니에요?
6: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떤 때 뭐 가면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8: 엄청 많이 캔 거지.
6: 많이 캔 거지, 이거.
0: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6: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8: 500만 원이요?
6: 네.
8: 우와.
0: 그런데 10마니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6: 아, 이게 이끼예요.
8: 이끼?
6: 예, 이거
8: 이끼는 왜요?
6: 이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요. 산삼을 여기다 이렇게 잘 놓지. 이렇게 놓고
0: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6: 박스를 딱 달아.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삼으면 냉장고예요. 근데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6: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5: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날 오후 10마니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0: 하고 있습니다.
1: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잠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배추를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0: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1: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2: 네, 그럼요. 불 태가지고 이래.
1: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2: 아니, 이 불 태갖고 해야 맛있어요.
0: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2: 굵고 40분만 하면 돼요. 토종 딱이니까.
1: 40분?
2: 예. 산에 가서 뭐 약초 왔으니까는
1: 백숙?
2: 어, 백숙도 해 먹어야지.
1: 와, 감아서 뗐네.
2: 그러모.
0: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안 나올라 하네요.
0: 토종닭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3: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요.
1: 뷔페식이네요.
3: 예. 네. 여기는 해만 짐을 치워내.
0: 좋아.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전 산에 다니다 배도 고픈 데다가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요리시켜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태로 다니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지요. 그럴 생각이에요.
0: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4: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이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6: 네, 잘 되고 있어요.
4: 아직 얼마나 남았죠?
6: 한 6톤 남았어요.
4: 6톤이면 어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6: 아직도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이모님 오늘 더운데 짐 많죠?
7: 네, 많아요.
4: 아이고, 어떻게 더우신데 잘 되고 계세요?
7: 네, 잘 되고 있습니다.
4: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7: 네.
4: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7: 네, 화이팅.
4: 오늘도 열심히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4: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박스라 그래가지고 옷 안 끼고 입어주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박스라 그래서 대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0: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4: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0: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4: 아주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 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가를 합니다.
1: 그걸 맞추시는 건 뭐예요?
8: 아, 사다리 수평 잡고 있습니다.
0: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0: 작업자가 뭔가를 겁니다.
1: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에이,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2: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예, 맞출 때.
3: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2: 창문. 근데 저기서 신어주고 했잖아요.
3: 예, 신어 맞췄어요.
4: 봐봐.
0: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2: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5: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6: 가정주부가 특히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0: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6: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0: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큰 걸 좀 때려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리그릇을 따로 담고. 이제는 그릇 아니니까.
0: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상자에 뭔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2: 싱크대 위라고 쓰셨네요?
6: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는 규칙 있잖아요. 가정집에는. 위에 놓고 싶은데 됐으면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가져야 돼요.
0: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2: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6: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물건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빤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 거예요.
0: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한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1: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이거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호입니다.
0: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7: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거는 힘드니까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포장만.
5: 평균으로는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0: 가전 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5: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2: 어? 더 무거운 게 있어요?
5: 예.
2: 뭔데요?
5: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남아요.
1: 하나, 둘, 셋.
0: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쪽 적적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 됐어. 포장. 자, 자. 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4: 아, 물 한잔 먹고 해요. 아.
0: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2: 더우시죠?
4: 많이 더워요. 아,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0: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4: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0: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4: 밀어, 이렇게.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움츠,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2: 다 내리신 건가요?
4: 예, 냉장고들 하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0: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8: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4: 지금은 이제 고객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 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이제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4: 쓰레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무거운 것들 들고 나는 것보다 이제 내리막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이제 제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큰 거를 내릴 수 있게 제작을 한 겁니다.
0: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엔 뭘 맨 걸까요?
2: 이건 뭐예요, 지금?
9: 이거 1베이트 보양제예요.
2: 아, 보양제?
9: 네, 1베이트에다가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이거 못해요.
0: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양제를 덧대어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생길 흠집을 예방합니다.
4: 하나, 둘,
2: 들어갈 때는 큰 것부터 들어가나보네요?
4: 예, 큰 게 들어가야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큰 거, 장롱, 냉장고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올라가고 있어요.
0: 이삿짐을 풀 땐 쌀 때와 역순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2: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6: 그렇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
0: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2: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6: 비슷해요.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지만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요.
0: 짐들이 흠집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2: 대관 같은데요?
6: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0: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의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2: 청소를 하시는군요.
6: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0: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6: 네, 건강하세요.
10: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4: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갔어요.

0: 배 많이 고파요.
1: 아니 걔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0: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2: 안녕하십니까.
3: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0: 여기서는 식당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3: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0: 식사하세요, 빨리.
3: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4: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1: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4: 아니,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없죠. 밥 많이 안 먹어요.
3: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5: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만 원이에요.
1: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관이 맞으면?
5: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3: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5: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을 때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5: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을 넘어가시나 1, 2주가 넘어가신 고객님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신 거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3: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4: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5: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5: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짖어하면 짖고 짖지만 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 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 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

0: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아 되라고. 왜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뛰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개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달던 딴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에 고착된 확장판과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심각한 중독들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뭐 폭식증, 이런 일상 속의 중독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중독에 관련된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의와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분명 중독은요, 그게 없을 때 무언가 부작용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걸 내가 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접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꼭 그런 걸로 해야 돼? 다른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오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혹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중독이란 말이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뭔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이 잘 되는 사람, 무언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도피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흥미로운 것으로 도피하죠. 그렇게 중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되죠. 즉, 어딘가로 향하는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중독의 중요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바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라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 중독이 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이 두 사람은 특징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 모두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단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를까요? 바로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무언가 일탈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탐닉적으로 대안 없이 빠지는 중독적인 현상들을 늘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저의 대답은 상당 부분 예스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인과 가족은 변화 없이 단조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사자의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리를 끊는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혹은 새로운 관점을 넣어준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가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나 아니면 당연한 당위적 행동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독적인 현상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뢰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많은 분들의 무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책임과 고통을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의외로 물리적 상황과 거리에 의외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면 실제로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그런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스트레스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통제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쉽게 꺼낸다는 거예요. 온갖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중독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면 거리, 주거 형태면 주거 형태,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한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뇌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하고 몸이 멀어지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뇌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만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중독적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니, 습관이란 뭘까요? 일단 습관은 심리학에서 더 이상 인지적인 모니터링이나 관심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일련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총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공이가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 총알이 총구를 통해 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내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한 번에 연쇄적으로 화바바바박 하고 나가버립니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되어 있다.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즉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 이후에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스텝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OTT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볼 때, 이른바 노래방 세우기라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 1회를 딱 켜놓고,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시리즈와 노래방 세우기 전체 봉지가 다 끝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쪽 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한쪽이 자동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짠걸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저는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습관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을까요? 일단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요, 언제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자동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튀어나오는가, 그게 바로 지쳐있을 때와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스트레스 당연히 몇번 이상 받으셨겠죠. 우리 뇌는요, 재밌게도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제일 먼저 끄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 컨트롤러를 끈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면접을 지원을 일찍 해서 오전에 보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전보다 오후가 아무래도 좀 더 지쳐 있겠죠. 그래서 오후는 지원자들이 정말 갖가지 자기 습관을 면접관인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오후 3시가 넘어서 육체적으로 뒤지쳐 있는 상태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 지원자들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갑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분의 평상시 습관이에요. 물론 지쳐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똑바로 사세요. 제가 황당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혹은 심지어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쓰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은 이제 없앨 수 없으니 말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없앨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까요? 그러기엔 너무 또 억울하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쁜 습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위치 위에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울 수는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OTT 드라마를 보면서 커다란 봉지의 과자를 다 먹는 그런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제 가족이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해야 30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버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의 습관은 고개를 쳐들죠. 저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으로 과자를 집죠? 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뜨개질을 합니다. 둘째,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더 좋은 용어가 있죠. 뽁뽁이를 터뜨립니다. 오태들이 보면서 뽁, 뽁, 뽀복, 뽀뽁, 뽁뽁뽁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그 습관을 실행하는 무엇인가 나의 신체 기관으로 혹은 도구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는 마치

그렇지. 어렸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친구의 이름이지만 기억나지 않고 우리 기억 내부의 공간을 헤매는 단서나 실마리를 잃은 파편처럼 결국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실마리 잃은 기억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 나쁜 습관들은 결국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나쁜 습관의 범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디지털 기기들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신체 장기의 일부예요. 이게 없더니 마치 내 몸에 어딘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웃지 못할 데이터를 보여주시더군요. 그 회사는 부상의 정도가 꽤 심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아무리 잘 지키라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해도 그 사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대표님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할 때 스마트폰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질문했었을 때 저의 대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 그 옆에 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고 있다면 트리거에 의해서 안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 보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약물이나 그 외에 약물에 준하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약물은요, 점점 더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하고 자극적인 양과 정도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은 릴스나 쇼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5분 혹은 1시간 15분을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은 영화관에서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릴스나 쇼츠에 빠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길고 싱거운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마라톤과 같은 길게 뛰는 달리기에 열중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뛰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강제적으로,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스마트폰 없이 싱겁게 길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차에 놔두고 산책을 갑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요. 마치 그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 나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엄청난 전화가 한 100개쯤 올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런 일안 일어난다는 거잘 아시죠? 명상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기는 보더라도 예전처럼 중독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이 릴스나 쇼츠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지만 긴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느 한쪽이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싱거운 것을 길게 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 줄까요? 보는 것보단 쓰는 게 더 느려집니다. 같이 쓴다 하더라도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단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느려지죠.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덜 보게 만드는 접근은 대부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펜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상당한 진정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느린 것이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분당 150타 이상을 치는 저도 이메일 한 장을 치면 한 페이지를 치면은 몇 분이면 칩니다. 하지만 펜을 잡고 그걸 편지로 쓰면 한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메일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나 자극적인 언어 혹은 조금 표현상 부적절한 것들을 편지로 쓰면 대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저의 언어와 생각을 더 제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려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상, 주목, 그 다음에 손으로 글쓰기. 결국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 뇌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될 겁니다. 재밌는 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착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형성됐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습관에는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참으로 습관적으로 연구해온 집단입니다. 습관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참으로 재밌게도 논문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죠. 일반 대중들을 독자로 한 언론사 칼럼은요, 정말 연구실에서 죽어도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원고의 데드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키보드에 손만 얹어놓으면 칼럼이 써지는 순간과 환경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에 있는 제 책상에 컴퓨터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써보려고 해도 뇌가 바보가 됐던 제 칼럼의 내용은 거기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 칼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데 14년째 연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재가 떨어질 만도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어서 2년치 칼럼 제목이 다 나왔어 라고 너스레를 떨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바로 주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습관이 되려면 if, then, when이 다 있어야 된다. if는 만약, then은 뭐뭐 하고 난 다음에, when, 언제.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 앞에 전조 조건이 있어야만 뇌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습관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전이 두려우시죠? 왜? 이미 우리는

0: 그걸 못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는 약을 if then when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에 물 한 컵 마시면 이 약을 복용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죠.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일주일만 해보면 일주일 후부터는 물컵에 이미 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과정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회의했던 사람, 자문했던 기업, 가르쳐봤던 주제, 만났던 학생, 그 중에 칼럼 제목을 떠올리는 if then when의 습관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 지도교수이자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하나의 첨언을 하죠. 그 if then when을 실행하는 날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무언가 기분이 좀 처지는 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일까요? 그날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뇌가 욕심부리는 날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혹은 너무 행복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다. 오늘만 같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를 뇌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한 날, 약간 우울한 날, 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날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한 날, 침울한 날, 울적한 날에 우리 뇌는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평상시보다 좀 울적하세요. 좀 외롭고 쓸쓸하세요. 그날 if then when으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5일만 더 하시면 이제 습관은 장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습관이 누적돼 업적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만드시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2: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실직과 같은 다양한 위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만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위험을 공동체 전체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즉 보험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소형 목재 선박에 의지해 장거리 항해 나서야 했던 시절, 해상 무역은 사실 그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항해 기술도 부족한 데다가 거센 풍랑이나 선박의 침몰, 해적 같은 다양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해에 나설 자본이 부족했던 초기의 무역상들은 자금을 빌려서라도 기꺼이 항해에 나섰습니다. 항해에 성공하면 무역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항해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박에 실린 고가의 물건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빚만 떠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항해가 실패로 끝나면 투자자들 역시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서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항해에 나서는 상인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타협점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성문 법전입니다. 그 중에는 해상무역과 관련해 상인과 투자자 간 위험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조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르면 자금을 빌려 항해에 나선 상인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해의 정도에 따라 빌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더라도 무방했습니다. 대신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와 나누어 갖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위험관리의 기술은 고대를 거쳐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중세 상인들에게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위험에 대한 대응수단은 초창기 대출과 위험인수기능이 결합된 모험대차에서 위험인수기능만을 활용하는 보험대차로 발전하게 됩니다. 항해에 나서는 상인들은 선불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항해 실패에 따른 위험을 금융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가상의 매매계약서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만약 항해가 실패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상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상인이 지급했던 선불수수료는 오늘날 보험료와 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상사고나 자연재해, 전쟁, 해적의 침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들이 보상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출항 전 지급해야 할 수수료, 즉 보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의 내용들은 점차 표준화된 양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보험증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4세기 지중해 인근에서 활용되던 해상보험은 한동안 유일한 보험이자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준 훌륭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보험은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 무역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의 부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위험 역시 항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도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해상보험 이후 새로운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이었습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 시내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왕실 전용 빵가게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불길은 어떻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일까요? 당시의 런던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대부분 나무와 집단으로 만든 목조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조주택은 화재 앞에서는 커다란 장작더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에 한번 옮겨붙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런던 시내 주택의 80%에 해당하는 1만

대하재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석조나 벽돌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여행객들이 동경하는 런던의 풍경이 조성된 것도 이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런던 대화재를 겪으며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사이자 건축사업가로서 더 큰 성공을 꿈꾸고 있던 니콜라스 바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기 전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전과 같은 집을 지어준다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받는 해상보험의 원리를 화재 사건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본은 이듬해 바로 런던 시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동참해 함께 화재보험에 대한 구상을 실험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은 대화재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석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2.5%,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연간 임대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주택 앞에는 불사조 모양의 표식을 걸어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재로 변한 뒤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불사조는 그의 사업에 더없이 어울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1705년부터는 사무소의 이름 역시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화재보험사로 바꿔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바본의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곧이어 많은 경쟁자들이 그의 비즈니스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보험이 금융가들의 부수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독자적인 금융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사고나 화재 위험에 한정되었던 보험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가령 1829년 파리의 사교계에서는 귀부인들 사이에 거울보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는 화장거울이 대중에 보급되기 전이라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라 파리지엔 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에 가입하면 화장거울이 깨지더라도 새 거울을 장만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했던 귀부인들은 앞다투어 거울보험에 가입했고 행여나 거울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귀부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전례 없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보험산업의 모습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에 없던 위험들이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증기기관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속 15km 내외였던 마차에 비해 속도는 3배나 빨랐고 수송량은 마차 한 대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고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 역시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철도 사고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여행자의 부상이나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간파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죠. 여행객들은 기차표와 보험증권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될 만큼 여행자 보험 상품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 사용이 늘어나게 되자 이를 타겟으로 한 보험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는 오늘날 기계의 하자나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기계보험의 시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885년 칼 벤츠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후로 새롭게 나타난 보험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위험의 종류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또한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위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분명한 건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위험의 분산과 이전 기술을 활용해 그 위험에 대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어제 기억 이야기 보시고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그럴 거예요. 조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없는 것,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집착이거든요. 내 앞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착하지 않아요. 특히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 기억. 그러면 딴 게 보이지도 않죠. 과거에 매몰돼서. 그래서 머릿속에 없는 것이 집착의 대상, 없어진 것이 집착의 대상이 돼요. 내 아이가 없어지고, 내 젊음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 내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내 부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뭐 가족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얘기했잖아요. 남을 아끼지를 못하고, 꽃도 아끼지를 못하고, 애완견도 아끼지를 못하고, 내가 돌봐야 될 걸 아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아내나 남편 못 돌보잖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들 있죠.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만 지울 수만 있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집착도 없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는 뭐가 보여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도 아이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잖아요.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야.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가? 그래서 막 술 취하듯이 완전히 까먹어버린다든가 뭐 이상한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그 과거 기억 안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부처의 마음인가? 그래야 진짜 고통이 없어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꼭 기억이 그거에 우리를 집착을 낳진 않아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헤어질 땐 죽을 것 같죠, 결별할 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수 있잖아. 근사한 남자였어. 근사한 여자였어라고. 기억을 다 제거할 순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그쵸? 나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거고. 거울을 상대방이 친구랑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50이 된 거죠. 야, 안 보여. 20대 때 내 탱탱했던 피부가 사라졌잖아. 이런 친구를 두면 안 돼요. 이거 미친 거예요. 뭔지 알죠? 옆에서 친구가 가르쳐줘야지. 야, 50의 나이가 얼마나 예쁘냐.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착은 뭐다? 소중한 건데 없어진 거예요. 소중한 게 사라진 걸 집착하는 거야. 있는데 집착하진 않아요, 절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그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그 집착이 세서 현재가 안 보여. 아예 안 나올 거야. 친구들 안 만날 거야.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다 연상이 되고 기억이 나니까. 이럴 때 문제죠. 그런데 봅시다. 자연스럽게 살아나갈 때 재밌는 현상.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그 사람의 기억이 집착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로 좀 들어가야 돼요. 거울의 비유가 진짜 맞고 그 떼닦는 게 맞을지. 우리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가져와봐. 이런. 마음 보여줘봐. 뭐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미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다 그래.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명경이라는 비유 기억나지? 명경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비유가 된 거예요. 이거 계속 썼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울에 때가 끼잖아. 그 청동 거울 안 써보셔서 그래. 그 때가 끼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막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나 그 청록색 같은 때가 끼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는 과거에 묻은 거잖아. 그럼 막 닦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경이라는 것이 이게 이 거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닦아야지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 이런 비유가 드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게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잖아, 이거. 지수. 명경 지수 들어보셨나요? 이 크칠지자야. 고요한 물. 양반집들은 거울 썼어. 청동 거울. 청동 거울 비싸요. 민중의 안악내들은. 물로 비쳤다고, 물로. 그 냇가에 가가지고 물 고요하게지만 얼굴 거기다가 분발을 그랬어요. 근데 이 지수의 비유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 잘 보세요. 고요한 물이 있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물건이 없어지지? 내 아이가 죽고요. 내 남편이 죽고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아이가 죽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요. 내 미모가, 내 젊음이 없어져.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돌멩이가 하나가 쿵! 이 물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치죠?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봐. 이 물이 뭘 비추겠어요? 막 파문이 있는데 못 비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고요해지잖아. 그리고 이물 안에 돌은 그대로 있어. 근사하지 않아요? 물의 비유가 왜 매력적이냐면 처음에 부재했던 그 사건은 나한테 충격이죠. 왜이 돌멩이가 고요했던 물에 퉁 떨어졌다라는 비유 별거 아닐 거야. 이거 느껴봤을 거야. 갑자기 어머님이 죽었을 때 마음이 한켠이 퐁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파문이 퐁 하고 일어나고 또퐁 하고 일어나서 파문 칠 때는 이 세상 비추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었던 사건이 이렇게 돌멩이처럼 물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시 고요해지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왜 이걸 제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 비유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된 물은, 80, 70 먹은 물은 돌멩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여전히 물은 맑아. 요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전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비유가 변해요. 거울의 비유에서 물의 비유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부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는 거죠. 부처의 마음은 별건 없죠. 지금까지 두 가지 있었잖아. 하나는 과거의 때가 안 묻은 깨끗한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지면 부처. 지수 비유 때문에 하나 나왔죠. 동요 안 되는 맑은 물. 명경 지수는 그런 거예요. 물의 마음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옛날에 가운으로도 쓰고 그랬잖아. 거울 같은 거.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물의 비유의 매력은 뭐라고요? 이 돌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 이 돌을 제거한다고 손을 넣는 순간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근사한 비유예요. 요 비유가 좋다라는 걸 매력적으로 파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예요, 원효. 그래서 원효가 우리한테 매력적인 거예요. 잠깐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물의 비유가. 왜냐하면 치매를 우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때가 묻었어요, 청동 거울이. 그 때를 다 닦으면 이 청동 거울이 과거에 뭐 비쳤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일까? 치매 걸린 마음이잖아. 기억 상실의 마음이잖아. 부처가 기억 상실이면 안 되죠.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누구세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완전히 또 달라지고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물의 비유가 매력적인 거예요. 아유, 할머니 10년 만에 오셨네. 할머니 아직도 건강하시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당신은 너무 예뻤던 모습이었어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아유, 지금은 나이 많이 드셨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이게 원효 전후에서 하나의 변화예요. 거울로 비유를 하면서 딱자, 딱자, 딱자라는 이런 비유가 이제 됐다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뭐를 잃어버렸을 때그 순간에 마음이 동요되고 그거에 집착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것이 집착까지는 안 가. 아련하게 옛날에 잃어버렸지, 옛날에 그 사람 죽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원효에서 결정적인 거죠.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이 썼었던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하나는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쓰죠. 일심이문. 마음이 문 열고 나오는 마음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이 두 가지가 있는가. 마음이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진여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생멸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생멸이 뭐냐면 생겼다, 멸했다, 생겼다, 멸했다. 파문이 일어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물이 이렇게 고여야 되잖아. 물이 이렇게 고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비출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안에서 온천수 같이, 탄산수 같이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끓어요. 끓어. 부글 끓으면 이 표면이 움직이죠. 이게 생멸문이에요. 일단은 출발은. 요게 기억나죠? 딴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요렇게 가리켰었는데 기억나죠? 우리는 뭐라고 봤었어요, 이거? 단상이라고 보잖아요. 벚꽃을 안 벗던 사람한테는 그냥 벚나무일 뿐이야. 그런데 벚꽃이 예쁘게 폈던 걸 봤던 사람한테는 사라지게 나면 없어진 거고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부글 끓어. 이게 생멸문이에요. 그럼 이걸 가라앉혀야 되지.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예요? 얘가 거품이 없어야 되잖아. 이거에 대한 집착이. 그러면은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진여문이 뭔지 아시겠죠?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서 원효의 핵심이 들어와요. 고요해지면, 물이 고요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문이 쳐요. 그 물에 있죠? 나뭇잎사귀 하나 뚝 떨어져도 파문이 치고요. 아까처럼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도 파문이 쳐요. 왜요? 고요하니까. 고요하니까 파문이 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원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세계와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거는 내가 부글부글 끓고 내 아이 생각하고 죽은 남편, 죽은 부모 생각한 거잖아.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내 돈, 내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세계가 안 보이는 상태 아니에요. 막 파문이 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라앉혔어. 물처럼. 가라앉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네. 잎사귀 하나 떨어지도 움직이다. 원효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부처의 고요한 마음이 되면, 부처는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 원효의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겠지만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아. 원효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 열반이라는 건내 욕망이나 내 집착이나 내 번뇌가 가라앉은 거고 이제 쿨해진 거죠. 아이 옛날에 핸드폰 잃어버렸지 여기서. 여기서 옛날에 어머니를 잃었지. 근데 원효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순서가.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는 굉장한 수행이잖아요. 내 집착, 내 번뇌로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제는 평화롭고 상처가 없고 마음이 동요가 안될 거라고. 얼음이 아니라는 걸안 거예요, 원효가. 부처가 되면 세계에 더 민감해지는 거야. 물이 고요해지면 물이요 파문이 칠 거나 안에 막 아까 얘기했잖아. 탄산수나 온천수라서 자기만 갖는 번뇌 욕망에 부글부글 끓면 이해되죠? 세계를 못 비치지. 맞다. 진짜 맞다.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없어진 거야. 여러분 내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없어진 거야. 생멸이 없어진 거야.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고요해져서 와 행복하다 부처됐다 이랬는데 대보니까 이제 파문이 일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아이 때문에 울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때문에 알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꽃들 지는 것 때문에 아파. 근사하게 나온 거죠. 고요하면 뭐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머물 수 없어요. 세상이 밟히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처음에 단계 있죠? 막내 안에서 끓는 거지. 막, 뭐,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내 부, 내가 가진 것들 다 어디 갔어? 내 아이는 어디 갔고, 내 남편은 어디 갔고, 어미는 어디 갔고, 꽃들은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없어지면 고요한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아, 이제 행복하겠다. 근데 얼음이 아닌 거야. 너무 고요해서. 이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잠자리가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팍 일어나. 처음에 생멸은, 처음에 이 마음이 생하고 멸하고 했던 건내 마음이나 내 기억 때문에 생겼다면, 두 번째 지념은 거쳐서 생멸문으로 갔다. 생멸은 뭔지 알죠? 잠자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울 비율보다 수천 배 좋잖아. 거울 깨끗이 닦으면 뭐 하는데? 얼음처럼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효가 이 비율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어떤 글을 쓰든 강연을 했을 때이 비율을 써. 대학원 시절에 원효의 책을 보고 깜짝 사실 놀랐던 게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 열반에 이르면 자유를 얻고 평화롭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원효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고요함을 머물 수 없다고.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참 아이러니하죠.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안정시켜놓으면 나로 인해서 동요는 안 되지만 이제 세계가 열려. 뭐가 좋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잠자리 지나가면 파문이 이르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좋아? 사실 결정할 수도 있어. 옛날이 다 나을 수도 있어. 자꾸, 어미 아픈 거 보이고, 아버지 아픈 거 보이고, 친구 아픈 거 보이면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나만 아픈 것처럼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여 만약 마음이 고요해지거들랑, 진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때부터 파문이 너무 부드럽게 조그만 거에서도 자리 잃어요. 파문이 조금 일어난 것들은 조금만 파문이 일어나도 티가 안 나지. 아주 맑은 물 봤어요. 연못같이. 아니면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돌로 된큰 그릇 만들잖아요. 거기에 물이 고요하게 있다. 그러면 조금만 미세한 잎 하나 딱 떨어져도 파문이 일잖아.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아끼려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든 타인들이 아파야 되는 거니까. 열반에 머물면 열반에 머물 수 없고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서부터 이 세계 모든 것들, 계절이든 모든 것들 간에 동요가 된다고. 전 탁월하다고 봐요.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있는 스님이나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거울을 닦고 있었을 때 원효는 알아. 그리고 원효는 많은 게 설명이 되잖아. 물로 비유를 하니까. 돌멩이가 툭 던져져서 잠자리가 앉아서 파문이 생기든 돌이 떨어지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돌을 품지. 그걸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과 관련돼서 착수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맑은 물은 세계의 반응을 잘하죠. 고요한 물은. 그럼 거꾸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계절이 변하면 리액션 빨리빨리 심하게 하기. 내가 세계의 반응이 많으면 많다라는 건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요해져야 세계의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럽시다. 혼자 있지 말고요. 거울 닦듯이 그러지 마. 물을 고요하게 한다고 자꾸 만지지 마요. 그럼 물은 파문이 일어.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손을 안 대는 거야. 거울 닦는 거랑 달라요. 대면 파문이 일어나. 그러니까 집에 있을 필요 없죠.
바깥에 나갑시다. 음악 들읍시다. 음악이 잘 들립니다.

0: 들리는 순간 그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친구의 고통이 느껴질 땐 내 고통이 안 느껴지는 때야. 내 고통만 느껴지게 되면 다른 사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고요한 물은 세계의 리액션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 세상의 변화, 희노애락의 변화, 어떤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과도하게 여러분들도 리액션을 하자. 그렇게 힘들었어.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고통은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계절의 변화를 하거나 무지개가 뜨거나 근사한 풍경이 벌어질 때 있죠. 그거에 과도하게 리액션을 보내는 순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지. 집안에 틀어박혀서 물 고요해진다고 막 물 흔든데 막 그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계속 파문이 일지.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합시다. 원효는 그렇게 얘기했어. 물이 고요해지면 세계에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계에 잘 반응하면 물은 고요해진 거잖아. 그리 접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렇거나 막 속에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시겠죠? 집안에 가만히 놔둬, 내버려둬,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거야. 그런 사람들만 신뢰하지 맙시다. 머리채를 끄집고 나가야 된다.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밀어붙여서 물에 빠뜨리는 게 나아요. 아이고 차가워, 이게 100배나. 가만히 놔두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가 나만의 시간을 둬, 혼자만의 있을 거야. 아무 의미 없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인데 그거 물 만지고 있어. 파문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되지. 그 물에 집중하게 하면. 그래서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아버님이 힘들어할 때, 후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사한 풍경,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게 100배 낫다고. 근사한 음악을 듣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닷가에 있거나. 친구가 뭐 인생은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확 밀어버려요, 바닷가에. 그럼 정신 차려. 리액션이 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 절대 혼자 남겨두지 말기.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한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만져서는 안 되잖아. 바깥쪽에서 찾읍시다. 내가 내 고통 때문에, 내 번뇌 때문에, 집착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혼자 이렇게 고민할 때 있죠. 아버님이 죽었어. 어떻게 살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지. 그럴 때 그냥 옆에서 그러는데 그게 100배 나요. 정신 번뜩 들어가요. 왜 소리 질러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에서 벗어나.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욕은 먹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 가자, 동해 가자 그래가지고 물에 너무 심하게 빠뜨린다든가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세계에 반응할 수 있다. 내가 나에 사로잡혀 내 욕심, 내 욕망, 내 집착에 사로잡히면 외부의 리액션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우리 요 정 고요하다라는 거에 파트는 다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를 하나 보잖아요. 우리가 나에 대한 습관, 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옥에서 보낸 세철을 이거를 제가 읽어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중에서 좀 이렇게 막 60, 70 먹고 이랬던 분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거꾸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속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고인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이슬도 생기고 그게 가장 적은 친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자, 어떻게 보고요. 저보다 더 진중하지 않아요? 자, 지옥에 보낸 세철입니다. 천천히 가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1: 지옥에서 보낸 세철.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0: 이 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요.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재.

사람이잖아. 나 종리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나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 때 답 없어요. 그때 되면 사표를 냈던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나가면 회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해. 인연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 온도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딱 피잖아. 그런 것처럼 근사한 사람을 만나면 이스플리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0: 무슨 관리 받아요?
2: 관리 안 받아요.
0: 뭘 안 받아요? GLP-1도 받고 그다음에
2: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0: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2: 지져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쐬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야.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1: 믿을 수
0: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3: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3: 그런가요?
0: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1: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4: 맞아요.
1: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0: 각막을? 네.
1: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1: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0: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1: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0: 아, 신기하네.
2: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0: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2: 아, 거기까지는
0: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2: 정확하게는 또 제가
0: 그거는 모르죠.
2: 네.
1: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의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0: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3: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0: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but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I
1: can tell. 안녕하세요.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3: 네.
2: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4: 예,
3: 그래서
4: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검 뭐 태양이나 번개 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3: 네.
5: 그 플라즈마검이 레이저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2: 그래요? 플라즈마검이 훨씬 어렵죠.
3: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4: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4: 맞아요.
2: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네. 이제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4: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5: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고 레이저고.
2: 레이저.
5: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우리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 왜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0: 우리
1: 광섬유.
0: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1: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2: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2: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1: 아...
2: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0: 들어요. 30가지요?
2: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1: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어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어?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2: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빛에너지.
2: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1: 그렇죠,
2: 집속이
1: 그렇죠.
2: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예. 안 되는데
1: 퍼지죠.
2: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1: 응축이요.
2: 예, 응축해서.
1: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1: 아, 예, 예, 예.
2: 블랙은 장난 많이 예, 예. 해봤죠.
1: 친구들 이렇게 하고 예. 친구들
2: 예, 예.
1: 한거 이모 이러면서
2: 한거 블랙은 막 구멍 나고
1: 예, 예, 예, 맞아요.
2: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1: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2: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이 있는 빛을
1: 그렇죠.
2: 그냥 모은 거잖아요.
1: 모으죠.
2: 레이저는 네. 빛을 만든 겁니다.
1: 아~
2: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1: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2: 네, 예.
1: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2: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네.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1: 네,
2: 돼요. 그래야지
1: 네.
2: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1: 그렇죠.
2: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1: 그렇죠.
2: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2: 네.
1: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2: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레이저 물질. 네. 레이저 물질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2: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1: 네.
2: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구조?
2: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1: 네.
2: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1: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2: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1: 내보내요.
2: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가운데로.
3: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2: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에너지를 넣어서 빛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2: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그런데
2: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0: 하늘색 막대,
2: 네, 하늘색 막대, 요 두 개가
1: 같은 게
2: 예, 예, 이게 거울입니다.
1: 네.
2: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1: 오.
2: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1: 네, 네.
2: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1: 네. 자, 태양.
2: 확인해야 돼요.
1: 네.
2: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2: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0: 사방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큰 분할 상태가 좀 더 오래
0: 조금 더 지속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을 받아서
1: 짝꿍이 와요. 같이
0: 짝꿍이 와요. 오면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1: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
2: 예예. 그래서 가는군요.
0: 예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분홍계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1: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1: 유도 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1: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3: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네.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보통 루비? 사파이어
1: 보석?
0: 맞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버린다.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아니,
4: 루비나 사파이어가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1: 인공이에요?
4: 왜냐면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 좀 어렵죠.
5: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알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1: 고체 레이저
0: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류 원자입니다.
1: 히토류요?
0: 히토류.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히토류 있잖아요. 히토류를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1: 그러면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류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 그러면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데 보면 라식하는데도 쓸 수 있고,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5: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온놈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0: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1: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전장이에요.
1: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0: 광섬유 레이저.
1: 네, 예,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 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 광섬유. 아, 그러면 네.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1: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리에 대한 원자를 아.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아.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0: 넣어줘가지고?
1: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던져도 되고.
0: 안정적이고.
1: 네, 튼튼해야 예. 오랫동안 되고. 튼튼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3: 아, 아 그렇겠네요. 네.
0: 레이저 무기가 네.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1: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예.
1: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0: 아, 그렇죠.
1: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 벌어지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0: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네.
1: 특히 또 우리나라는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0: 천광
1: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0: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1: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천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거예요.
0: 뚫어버리는
1: 예, 뚫어버림, 태워버리는 겁니다.
0: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아, 가능하다는데
0: 정말하구나.
1: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3: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1: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0: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1: 네, 가능합니다.
0: 아, 진짜요?
1: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0: 와.
1: 메가와트는.
4: 이게 대인이나 대전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1: 전차는 너무 크고요.
4: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1: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3: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0: 있죠, 그게.
1: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축구장에서 사람 두뇌하는 것도 그런 협약
1: 그러면 반. 그건 테러입니다.
0: 테러
4: 아니고
1: 테러로 구분됩니다.
0: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1: 네.
0: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1: 뭐 진짜 위험한 거.
0: 진짜 위험한 건데.
1: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0: 아 그러니까.
1: 네.
0: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2: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0: 감이 안 오죠.
1: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1: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0: 반도체 레이저?
1: 예,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W급이에요.
0: 1W.
1: 예, 1W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0: 수천 배에서 만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1: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1: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찬다. 와.
2: 엄청 세.
1: 우와. 오,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우와.
0: 그래서.
1: 오,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1: 예.
0: 그러면.
1: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네요. 이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예.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3: 아, 길이 보이는 거죠.
1: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1: 보인다,
0: 오, 너무 잘 보이죠. 초록색이 쫙 보이죠. 길이.
1: 와.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나라고
1: 해드릴게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1: 자,
0: 가겠습니다.
1: 어,
4: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3: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1: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0: 하는
1: 출력이
0: 거죠.
1: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5: 에너지가
1: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4: 야,
1: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어?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0: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0: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1: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네. 새처럼.
0: 예, 네, 맞아요.
1: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네.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3: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0: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5: 어, 몇 와트 기준으로요?
0: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1: 오,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0: 네.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아니, 되는 거죠.
5: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0: 그럼 네. 그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1: 어? 예를 들면 어떤 게요?
0: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1: 아, 날씨.
3: 네. 비 오면.
0: 어.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0: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1: 너무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0: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1: 예.
0: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한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렌즈죠.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0: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는데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과학 실험할 때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5: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1: 공초점?
5: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1: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3: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1: 적응광학. 아, 네. 참 신기한 기술이네.
4: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1: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가?
4: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4: 전부 다 가능해요.
1: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0: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1: 우연이에요?
0: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1: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자.
0: 네, 예. 예. 그 전에 전파가 무선 전파, 무선 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 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예,
1: 신기심으로.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1: 호기심으로.
0: 예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예.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 통신에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 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 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1: 또요? 또 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예.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5: 레이저의
1: 진짜.
5: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1: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0: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1: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0: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3: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1: 이론을 세웠고.
0: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1: 루비를 이용해서?
0: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3: 네. 투고를 했군요.
0: 투고를 했는데.
1: 나 이거 만들었다.
0: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1: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0: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1: 시연이요?
0: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5: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0: 놀랬죠. 그래가지고
1: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0: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에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1: 얼마 그게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0: 네. 뭐

0: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네, 예.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1: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이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0: 어디다 쓰지?
1: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이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0: 살인광선.
1: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2: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3: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1: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3: 네. 느낌은 있죠.
1: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0: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2: 그렇죠. 네.
0: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네.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1: 참 안타깝게도 메이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2: 거예요.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들었는데 왜.
1: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왜요? 이 1960년에 예. 메이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네네.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2: 메이저?
1: 예, 비슷하죠.
2: 처음 들어봤는데.
1: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네.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2: 마이크로웨이브?
1: 네.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2: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1: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는
2: 안타까워
1: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2: 아 진짜요?
4: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2: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0: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아니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2: 예.
5: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2: 그러니까요.
5: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2: 잘 봐봐. 야, 20개가 넘어.
3: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5: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2: 아니 천조분의 1초는 아니,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3: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1: 네, 예.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네.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펄스 얘기를 레이저.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네. 그다음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합니다.

0: 작동을 합니다.
1: 아,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큽니다.
2: 훨씬 크겠네요.
0: 예, 훨씬 크게 됩니다.
3: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0: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 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 다음에 피코초, 펜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4: 아토초. 아토초는 더 펜코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0: 100경분의 1초입니다.
4: 100경분의 1초요?
0: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1: 노벨상.
0: 노벨상을 받습니다.
4: 와, 100경분의 1초?
0: 네. 와, 실제적으로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4: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버리면 더
5: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그러네.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적어도 펜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펜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0: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4: 예, 하셔야죠.
0: 네.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야.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펜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강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4: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0: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숨은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파동이 네, 네.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네, 네. 실제로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런데 피코초나 펜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펜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똑같이 되면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0: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모드 잠금.
3: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0: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1: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부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5: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5: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0: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1: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2: 아, 네? 월드와이드.
1: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야?
2: 쓰리 손가락. 네?
1: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3: 네, 예.
1: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3: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를.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4: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솔루션 루킹 포 프라블룸의 그 전통을
2: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4: 가지고 계시네요.
3: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1: 맞아,
3: 많습니다.
1: 맞아요.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갈때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3: 네.
1: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3: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아, 항상 부족합니다. 아, 그거...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1: 아, 그래요?
3: 더 요구합니다.
1: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3: 네, 그렇죠.
4: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의 말하자면 길이에?
3: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사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뭐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1: 이리 주셔 저리 주셔
3: 예예 이래 예. 주고 저래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부러서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1: 아, 대단하네요. 진짜.
2: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3: 계속
2: 거죠.
3: 계속 도전합니다.
1: 인간의,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4: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3: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1: 하죠.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에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2: 맞아요.
1: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3: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2: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1: 스타샵?
2: 네. 이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1: 레이저를 바 뒤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2: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1: 레이저 밀어버리는
2: 네. 거.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0: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4: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1: 어, 그러네. 어.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4: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단위니까.
2: 아, 레이저 비싸요.
3: 맞습니다.
0: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될까?
1: 아, 여기서 길까지.
3: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1: 오, 어렵다.
4: 유체 이탈할

0: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2: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3: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3: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예?
4: 이야, 공식이에요?
3: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 이걸 푼다고요?
3: 네.
4: 너무 무서워요.
5: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4: 제가 네. 소원입니다.
5: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전화기나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아예 안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건 신소재 개발이죠. 결국엔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즉 혁신을 통한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재활용 기술,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 그두 가지. 자, 일단은 플라스틱 자체가 그 환경에 일단은 노출이 되거나 이제 배출이 되면 이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독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덜한 형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분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턱색이라는 것 자체가 독성이 있는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를 독성이 덜 있게 만든다든가 해보세요. Less toxic. Less toxic. 아무래도 플라스틱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분해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들어보세요.
1: Less toxic. Less toxic.
0: toxic이란 단어. 자, 그 다음에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자, 이 분해되다라는 동사를 저희가 두 개를 배웠거든요. breakdown 동사하고 degrade. 그두 개의 동사를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dec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기 치아 썩었을 때, 충치 생겼을 때 decayed tooth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는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decay back into the earth. 자, 동물들을, 즉, 우리는 이제 죽으면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나 그렇게 할수 있는 미생물 같은 거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런 문구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분해하다 동사가 세 개입니다. breakdown, degrade, decay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도와줄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 new technology들이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뭐뭐하게 도와줄 거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건 지구란 뜻이지만 자연의 의미로 많이 쓰죠. earth란 건 지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new technology 강세 여기. can help plastics decay, 뒤에 강세, decay back into the earth. 들어볼게요.
1: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러면 자연에 아무래도 끼치는 피해가 덜하겠죠. less toxic 하겠죠. 자, 그다음에 뭘 이용을 한다고 합니까? 자, 이런, 뭐, 뉴스 보도 내용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효소라든가요, 녹조를 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얘네가 먹게끔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실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진척된 연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Microorganisms. 자, 오랜만에 하나 조금 어려운 단어 배워볼게요. Micro. 이건 아주 미세하다는 얘기죠. Microscope 할 때. organisms 이건 생물체란 얘기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묶으면 미생물.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에서 붙여서 복수형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미생물. 대표적인 enzymes 효소. 우리 몸에도 있죠? 효소. 소화 효소 같은 거할때 enzymes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효소란 단어 그냥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enzymes. 요건 녹조류란 뜻이에요. algae. algae. 이게 복수형 단어입니다. algae. 실제 복수형으로 많이 쓰니까. 읽을 때 희한하죠? 알가에. 이거 아니라 algae라고 읽어요. alga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Enzymes, enzymes, algae, algae.
0: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플라스틱을 넣어줬더니 막 분해한다. 자, 그러면 eat plastics. eat plastics.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이런 미생물들입니다. 들어보세요.
1: Eat plastics, eat plastics.
0: 자연 생태계상에서는 이런 미생물들이 실제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없는데 그걸 개발을 하는 거죠. 뭔가 좀 만드는 거나 찾아내는 거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플라스틱 분해에 쓸 수 있다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생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어치울 수 있다. 그냥 eat plastic 살 수 있다.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쓸 상황은 이 미생물들 얘기를 할 때밖에 없겠죠.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물론 해양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모르고 이제 새 같은 것들이 먹인 줄 알고 막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선 eat은 분해하다 의미를 쓴 겁니다.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일부 미생물들은 can eat plastics. 이 문장도 좋네요. 들어볼게요.
1: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0: Okay.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synthetic material이죠. 그래서 synthetic plastic. 우리가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합성 수지, 합성 성분의 어떤 플라스틱들인데, 그래서 synthetic과 plastic을 붙여서 읽어볼게요. Synthetic plastics.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들어보세요.
1: Synthetic plastics. Synthetic plastics.
0: 그런데 이런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 때 우리가 재료를 좀 뭔가 다른 걸 쓴다든가 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는 biodegradable plastics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단어는 지금 degrade라는 단어 분해하다라고 배웠죠? 그럼 biodegradable, 즉 미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결국에 이제 분해가 되려면 미생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게 신소재로 개발이 된다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쓰이게 되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버려도 얘가 알아서 그냥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Biodegradable plastics.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선생님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응? 분해가 가능한이란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미래 결책. 이건 쉬워요.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These are future solutions.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입니다. 들어보세요.
1: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0: 문장에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Game changer 한번 써볼까요? 멋진 단어잖아요.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주어가 이거죠? Can be a game changer. Can be a game changer.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뭔가 가져오는 뭔가를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만 두지 말고 문장에 써보는 거예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은 정말 세상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죠?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들어보세요.
1: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틱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분해되게끔 만드는 신소재 개발 같은 겁니다.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거 그대로 갈게요. 들어볼게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뭐가요? 미생물들. Microorganisms. 녹조라든가 아니면 효소 같은 microorganisms.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 biodegradable. 어렵지만 도전! Biodegradable plastics.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중에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오케이.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재활용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다루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얘기를 해봤었죠. 근데 플라스틱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판 적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라스틱 갖고 일주일 방송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생략했어요. 일부 부분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얘기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결국에 영어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거 갖고 이제 대화를 하려면 조금 깊이 있는 주제로 가야만 이게 좀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을 잘 섭렵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 얘기를 더

크게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EBS E 앱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imilar words. Famous versus popular. Famous versus popular. 네, famous 그리고 popular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amous. 네, 발음 연습. fame 그다음에 mas. Okay? 여기서는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F 발음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amous. famous 강세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amous는 잘 알려져 있는 혹은 유명한 이라는 뜻을 알고 뜻입니다. 그래서 famous is basically when a lot of people know what something is or know who someone is.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Famous, 유명한, famous.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이 지역은 사과로 유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famous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Okay, famous designer,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널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영어로 famou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자, 여기서는 famous도 똑같이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나중에 popular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famous는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vie라는 사람이 이제 famous 하고 싶지 않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렇게 유명한 거가 한 거의 단점을 이제 더 이상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Okay, let's read this sentence out loud.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다음은 popular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popular. popular. Okay, 강세는 앞부분에

0: Welcome,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 반가. 여러분,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Brilliant Bridges. 네, 그동안 달이 대해서 많이 배웠죠. 사실 뭐 이렇게 딱 이 타이틀을 보면은 달이 재미없을 것 같아. 상당히 재밌는데요. 오케이. 자, 오늘은 또 어떤 bridge를 대해서 배울 건지. 지난번에는 we learned about metal bridges and suspension bridges, like the really long bridges, right? So, let's see what kind of bridge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But before we begin,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he day. The first word is underneath. 자, underneath. 네, 뭐뭐의 밑에요. Underneath. Okay? And the second word is continent. Continent. 대륙이죠. Okay? And the last expression is to cope with. 뭐뭐의 대처하다. Okay, so these are the vocabulary or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ll right, why don't we begin? Okay, so we have the suspension bridge. We have another kind of bridge, very similar, 좀 비슷해요,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Let's start reading. Cable-stayed bridges. Cable-stayed bridges were also built in the 1800s. They might look like suspension bridges, but they're different. In a suspension bridge, a cable is held in place by weights at each end of the deck. But in a cable-stayed bridge, the deck hangs from lots of cables attached to the towers. These bridges can be quite long and are used where there is no way of holding up the bridge at either end. Tower, cable, deck.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The weight of the traffic moves from the deck through the cables and towers and down to the ground. Oh, wow. 자, cable-stayed bridges. 한국말로는요, 사장교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언뜻 보면은, 뭐 케이블이 좀 많고 suspension bridge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이거 비교를 하면은 좀 다릅니다. suspension bridge는 친구들, 케이블 두 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arch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케이블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cable-stayed bridges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는 the deck hangs from lots of cables attached to the towers. 자, 이 tower에 있는 케이블들이 이 갑판에 연결이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uspension bridge하고 cable-stayed bridg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자, 왜 cable-stayed bridge를 만드냐? 자, they are used where there is no way of holding up the bridge at either end. 그러니까 요 끝에 이거를 또 받치는 게 없어서 이 cable-stayed bridge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Øresund Bridge carries trains and cars between Denmark and Sweden. The middle of the bridge is cable-stayed. It's wide enough to allow ships to sail underneath. The rest of the bridge just has a deck supported by piers, which was cheaper to build. Did you know? The Øresund Bridge, completed in 1999, is the longest road and rail bridge in Europe. It's 7.8 kilometers long. 와, 친구들 정말 멋있죠? 그림만 딱 봐도 와, 너무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Øresund Bridge라고 하는데 이 덴마크, 유럽의 북유럽의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는 좀 특이하게도 요 가운데만 cable-stayed bridge예요. 그래서 it's wide enough to allow ships to sail underneath. 아하,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underneath 뭐뭐의 밑에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밑으로 네,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은 이런 it's supported by piers which was cheaper to build. 자, 이 piers는 기둥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쫙쫙쫙쫙 있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it's much cheaper. 자, it is the longest road and rail bridge in Europe. 자, 길이가 7.8 kilometers long, 킬로미터. 엄청나죠? Wow, that's really long. All right, let's continue. Bridges of the future. As technology improves, engineers dream of bridging even wider gaps. The Bering Strait is an 85-kilometer-wide sea that separates Asia from North America. No one has designed a bridge yet that could link the two continents. It would have to be the longest bridge ever. It would have to be tough enough to cope with ice. It would have to be high enough to avoid waves, and workers would have to build in very dangerous conditions. But one day, it may be possible. Engineers imagine that a Bering Strait bridge might look like this. It would be longer than 10 Øresund bridges and would take about an hour to drive across. 자, 우리 미래에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들. 자, 이 아시아하고 North America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Bering Strait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이 사이에 이 길이가 85km,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it could link the two continents. 자, continents는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대륙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고요. North America, 자, 북미 대륙인데 이거를 연결할 수 있을까? 과연? 네, 할 수 있을까요? 엄청 길고 이 지역이 친구들 얼음이 많으니까 이 얼음을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브릿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to cope with. 그리고 it has to be high. 꽤 높아야 돼요. 왜냐면 파도가 굉장히 좀 높은가 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사를 할 때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지으면요, 이 다리를 건너려면요, 다 끝까지 그러면은 1시간이 걸린대요. So that was our discussion of bridges. 여러분, 이 다리 대해서 많이 배웠죠? 재밌었죠? I hope so. 네, me too. I enjoyed it and I learned a lot. But anyway,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book next time. So join me then. See you soon. Bye.
1: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금요일입니다. Yes.
1: 너무 신나요.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과자 몇 봉지 때문에 열차 놓칠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기차가 잠시 정차한 거예요. 이랬을 때 기차 안에서 뭔가를 파는 기차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에서. 그랬을 때 앞에 밴딩 머신이라든가 이러니까 자판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 이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1: 와우.
0: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다 영어를 우리가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와,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이거 영어로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 거, 제 생각 그런 예상해 보건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아, 근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저런 스탑, 뭐, how many time,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솔직히 저는 크게 자신은 없어요.
0: 보통 이런 날잘 됩니다, 또.
1: 아,
0: 네.
1: 그래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예.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오, 쫄깃해.
0: 아, 근데, 진짜 몇분안될 텐데.
1: 시간이 많이
0: 아, 진짜
1: 없는데.
0: 이거, 저도 경험이 한번
1: 그쵸.
0: 있거든요.
1: 막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0: I know. 자,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짧게 정차하는 그 순간에 과자를 살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Can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2: I help you, ma'am?
1: 예.
2: Yes.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그 스테이션.
2: Yep.
1: 예, the train stop this stop.
2: Yes.
1: 예. And how many? How much time? Stop.
2: Oh, how long?
1: How long?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2: Yeah,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10:10?
2: 5 minutes past 10.
1: 10 under.
2: 10:05.
1: 105분? 10:05?
2: Yes.
1: 10:05?
2: 10:05.
1: 10시 5분. 아, 오케이.
2: Okay?
1: 예. 아니, 저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I'm hungry, so I want some snack. So I,
2: You want to go
1: yes,
2: buy some?
1: Can I?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Gonna?
2: You've
1: Five.
2: got. You
1: Got.
2: have.
1: Have.
2: So if you go and come
1: Only five?
2: back, 5 minutes, about.
1: 갔다
2: Okay?
1: 올게요.
2: All right.
0: Quick. 네.
1: 아우,
0: 근데 그거
1: 정말.
0: 아세요?
1: 뭐요?
0: 그나마 영어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1: 예.
0: 이게 의미가 있지.
1: 아.
0: 영어가 느리잖아요? 이미 기차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영어가 팍팍 나올 수 있으려면 연습
1: 아우,
0: 많이 해야
1: 얼마나
0: 돼요.
1: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갈게요. 지금 딱 섰어요. 문이 촤 열렸어요. 기차가

0: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착하나요?
1: 야, 이거 물어보면은 이미 문 닫힐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에요.
0: 문법, 잠깐만, 이거
1: 예.
0: 어순 막 고민하다가.
1: How long is the train? 얼마나 오래 이 기차가 여기서 정차하나요?
0: 네.
1: 여기서 서 있느냐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0: 그럼
1: 여기
0: 일단은 이게 뭐예요?
1: 얼마나 오래?
0: 아, 얼마나 오래?
1: 예.
0: 이거는?
1: 기차가
0: 뭐 한다?
1: 여기에 서나요?
0: 그렇죠.
1: 네. 그 여기
0: 비동사 나왔어요.
1: 그죠?
0: 힌트 드린 거예요.
1: 아, 저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stopping이겠다.
0: 오케이.
1: 예, stopping here.
0: 알라이.
1: 얘는 저기예요. 작은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소문자. 작은 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문자라고 하죠, 보통. 오케이. Okay, so,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이라고 했는데, 정답 맞습니다.
1: 네.
0: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다, 멈추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1: 예.
0: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시제를 뭐 가지고 따로 입영작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ing가
1: ING,
0: 나왔어요. 이거는
1: 네.
0: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오케이, 스탑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말투가 말이 좀 어색하죠.
1: 네.
0: 멈추고 있나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미래 사실로 쓴 겁니다. 오케이.
1: Okay. 아.
0: 여기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1: 그죠?
0: 3분 딱 멈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확정된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1: 우와.
0: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리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1: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안 쓰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How long stop the train here? 이렇게 해도 돼요?
0: How long does the
1: 아,
0: train
1: does the
0: Does
1: stop?
0: the train stop here? 이것도
1: 아,
0: 가능해요. 근데
1: 아.
0: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1: 예.
0: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어때요? 이런 느낌을 조금 더줄 수가 있고.
1: 아, 그러면 이게
0: 여기서는 뭐 열차마다 그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 네.
0: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forget about it.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로 썼다
1: 네.
0: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스탑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의문사. 앞에 how
1: Long.
0: long입니다.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딱 봤을
1: 시간이요.
0: 때 시간.
1: 네.
0: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long?
1: 얼마나 오래?
0: 얼마나 오래?
1: 네.
0: 그렇죠? So how long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문 어순을 넣어주면
1: 네.
0: 얼마나 오래 뭐뭐뭐야 뭐뭐뭐 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정말 길어지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그 트레인 얼마나 여기서 스탑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 쓰죠? 너 얼마나 오래 잤니?
1: 오.
0: 얼굴이 엄청 부었어. 막 이러면서 너는 잤니가 뭐예요? 그냥 과거형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 잤니? 그러면
1: Did you sleep?
0: Did you sleep? 그러면 너 얼마나 오래 잤는데?
1: How long did you sleep?
0: That's it. How long did
1: 오.
0: you sleep? How about this?
1: Yep.
0: 이게 약효가 얼마 가거나
1: 네.
0: 나의 의지가 얼마 동안 가거나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할때 last라는 동사가 있어요.
1: Last,
0: last.
1: 지속되다.
0: 네, 지속되다.
1: 에,
0: 자,
1: LAST.
0: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1: 예.
0: 궁금할 수
1: 그죠,
0: 있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last 하나요?
1: Oh, how long does it lasting? 아, last.
0: Last.
1: 예.
0: How long does it las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질문 어순.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1: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0: When,
1: 건데요.
0: where,
1: 예.
0: how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1: How long
0: 이거.
1: is?
0: 오케이?
1: 네.
0: So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1: How long did you sleep?
0: How long does it last?
1: How long does it last?
0: 자, 그리고 참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How long is the movie? 이거 무슨 말이에요?
1: 그 영화 얼마나 길어?
0: That's it.
1: 오.
0: 2시간짜리야? 3시간짜리야?
1: 오.
0: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movie잖아요.
1: 우와.
0: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질문 어순 쓰라 그랬죠.
1: 네.
0: 근데 is the movie? 이거
1: 이거
0: 질문 어순
1: 이상한데요?
0: 아니죠.
1: 이거 뭔가, 예,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0: 뭔가 이상하죠.
1: 예.
0: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길어? 그냥 명사가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요.
1: 아.
0: How long is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 how long is the concert?
1: 여기는 how long이 왠지 그 뭐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쓰였네요. 예. 영화가 얼마나

0: 길어?
1: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 거예요.
0: 예, 예, 예.
1: 네, 그래서 how long is 그냥 단순하게 명사 길이 물어볼 때는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아니라 how long is 명사 끝.
0: 오.
1: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concert? How long is the speech? 간단하게 쓸 수
0: 이거
1: 있죠.
0: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1: 네네네.
0: This movie how running time? running time으로 갔어요.
1: 그놈의 그 running time이 네. 계속 사실은 들어오게
0: 되죠. 못 알아들으시죠, 근데.
1: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네. 그렇게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0: 그래요. 그럴까요?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자
0: 이제는 how long is the movie?
1: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자 이랬더니 정확히 10시 5분에 떠나요.
0: 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It leaves at 10:05.
1: Mm-hmm.
0: 어, 잠깐만. 그거는 떠납니다. 10시 5분에 정확히.
1: Uh-huh.
0: 정확히가 들어가야 되면은 또 uh-huh. 우리가 정확히는 그거잖아요.
1: Uh-huh.
0: Definitely 그런 건데. 그죠?
1: 확실히.
0: 확실히. 이거 확실히예요? Definitely. Mm-hmm. 예.
1: Definitely?
0: 예.
1: 네.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아니라 오늘은요.
0: Totally? Exactly.
1: Exactly.
0: 아.
1: 제가 항상 잘 쓰죠. Exactly.
0: 예.
1: 정확히.
0: 정확히.
1: 그러니까 definitely를 쓰게 되면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이어서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하고 이게 싶었어요.
0: 이게 더 정확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진짜 exact하네요.
0: 예.
1: 그쵸? So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발음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C하고 L이라는 자음 사이에 sandwich가 돼서 거의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강세를 충분히 주면요.
0: 네.
1: 내가 일부러 억지로 틀리를 내야지 하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actly.
0: 아.
1: Exactly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0: 그죠.
1: 그게 아니라 A에 강세를 주고 exactly.
0: 오?
1: Exactly. T가 나기는 나지만 아주 작게 날 뿐입니다.
0: 아~
1: 자, 한번 해볼게요.
0: 네.
1: Exactly. Exactly.
0: Exactly. Exactly.
1: 이렇게 나야 돼요. Very nice. 자, 근데 몇 시에 떠난다 그랬죠?
0: 10:05.
1: 그런데 시간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0: At.
1: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항상 at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0시 5.3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0: 그쵸?
1: 333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at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0: 기차 떠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1: 뭐 그것도 네. 그렇고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at이에요. 뭐 대략 언제쯤에 하면 뭐 앞에다 뭐 around
0: About.
1: 이런 거를 더 넣죠.
0: 네.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면 get up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예.
1: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나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I got up at 6 o'clock.
1: 그쵸? I got up at 6 or 6 o'clock. Mm-hmm. How about this?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그 회의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0: Oh.
1: 그럼 어떨까요?
0: The meeting
1: starts
0: at
1: 8시 반?
0: 8:30. Yes.
1: The meeting starts at 8:30. 이것도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0: at.
1: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0: 네.
1: at을 써줘야 된다.
0: Mm-hmm.
1: 자, 읽어볼게요. I got up at 6.
0: I got up at 6.
1: The meeting starts at 8:30.
0: The meeting starts at 8:30.
1: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t leaves exactly at 10:05.
0: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0: Buy.
1: I want to buy and grab some snacks.
0: Yeah.
1: Okay. 자, 아쉽지만 일단은 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Go가 나오든 run이 나오든, 아~ right? 왜냐면 buy 하는 거나 grab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아~ 사는 거, grab도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겁니다. 왜냐면 훔쳐오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1: 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run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다, 아, 뭐 빨리 가다라는 뜻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I want to go and grab some snacks 이러면 틀린 건 아닌데 마치 안방에 들어가서 뭐 좀 가져올게.
0: 오,
1: 여유 있어요.
0: 그런 느낌이구나.
1: 근데 run은 급하잖아요. 그죠?
0: 3분이에요.
1: 야, 3분.
0: 시간 없어요.
1: S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run은 달리다 당연하고요.
0: 네.
1: grab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원래 기본적으로 잡다. 근데 뭔가를 grab 한다는 거는 잡는다는 거는 보통 뭔가를 사다라는 뜻도 되고요. 뭔가를 먹거나 마신다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0: 오호.
1: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snacks를 grab 한다는 건 문맥에 따라 먹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여기서 그거를 사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0: 음흠.
1: 자,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grab some snacks라고 했죠?
0: 네.
1: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커피는 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얼을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0: 한 잔.
1: 맞아요.
0: 오.
1: 우리가 1회분으로 살 수 있는 거, 컨테이너에
0: 네.
1: 들어있는 것은 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0: 오.
1: So grab a coffee, grab a coffee. 저는 이 덩어리 표현 알아두시면 요즘에 솔직히 커피 많이 드시기도 하고.
0: 진짜 다들 그랩하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예.
1: So 이거를 맥락에 따라 커피 한 잔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잔 마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Okay?
0: 네.
1: So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I will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뭐 할게 라고 할 때 뭐 쓰죠 우리?
0: 할게.
1: 할게.
0: Let me.
1: Yes. Let me.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나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0: 하자.
1: 할게. I'm
0: 할게.
1: sorry. 내가 할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럼 어떨까요?
0: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그렇죠.
0: Oh.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Yes.
1: 이게 원어민들은 grab a coffee를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0: 오,
1: 그래서 덩어리로 알아둬야
0: 네.
1: 돼요. 커피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마시자.
0: Let's grab a coffee.
1: That's it.
0: Oh.
1: Let's grab a coffe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0: Oh.
1: 네, 자, 엄청 노렸어요. 이 순간이 오기를.
0: 네.
1: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네, let's grab a coffee.
0: Let's grab a coffee.
1: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맥락상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커피를 나 가가지고 한 잔 사올게. 오케이 나 지금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
0: 예,
1: 이런 느낌이
0: 그쵸.
1: 될 수도 있죠
0: 자
1: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and grab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go and get 하는 것보다 후다닥 갔다 오는 느낌이
0: 더 긴박한 느낌
1: 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0: 네.
1: and again 이거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네 그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럼 5분 정도 있으시네요.
0: 다행이네요.
1: 제깍.
0: 5분이 있어요. You've got about 5 minutes. 그럼. Then.
1: 오늘은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0: Thank you.
1: 네. 자, 맞습니다.
0: Yes.
1: 자, 여기 지금 보면요. 5 minutes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0: About.
1: About 나왔어요. About 나오면 정확한 수치인가요?
0: 아니요, 대략.
1: 그렇습니다.
0: 네.
1: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About.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뭐. 몇 분, 몇 시간,
0: 그쵸.
1: 아니면 뭐 몇 미터,
0: 예.
1: 뭐 다양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0: 예.
1: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30분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have got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드리기도 할 건데요.
0: 네.
1: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We've got 이렇게 출발해서 We've got 이거는 결국 we have예요.
0: 네.
1: So, 우리 30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0: we have got 30 minutes.
1: 그렇죠. 대략.
0: We have got about 30 minutes.
1: 그렇죠. We've got about 30 minutes.
0: Mm-hmm.
1: 자, 이번에는 그냥 have 써 보세요.
0: 네.
1: 나 한 $50 정도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나 한 $50를 가지고 있다.
0: I have about $50.
1: That's it. Right? I have $50.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0: 네네.
1: About을 좀 활용해봤습니다.
0: Yes.
1: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exactly 같은 거 쓰면 나 정확히 $50 있어.

0: 있어. I 빼버리는 거죠. I have exactly $5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got about 30 minutes.
1: We've got about 30 minutes.
0: I have about $50.
1: I have about $50.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필기는 해 두시되,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 bueno,
0: approximately.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이게
0: 오케이.
1: 뭐예요?
0: Okay. Alright. 자, about과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인데요.
1: 와,
0: 네, 이게
1: 어떻게
0: 너무
1: 읽어요?
0: approximately. Approximately.
1: Approximately.
0: monthly에 가깝게.
1: Monthly.
0: approximately.
1: 오.
0: 이게 대략 약이라는 느낌인데, 얘안쓸것 같잖아요.
1: 네.
0: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글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1: 아.
0: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싶다면 이거 충분히 쓰고요. 뭐
1: 오.
0: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1: 아프라시.
0: 예. 네. 근데 읽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글쓸 때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와.
0: 알아두시면
1: 예.
0: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아까
1: Have got.
0: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1: Have.
0: 똑같아요.
1: 오.
0: 이 have got이라고 하는 것은 have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has got이 나오면 당연히 has랑 똑같다.
1: 왜 got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0: 그렇죠. 굉장히
1: 예.
0: 헷갈리는데 have got을 쓰면 have보다
1: 예.
0: 장점은 뭐냐면 조금 어감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1: 오.
0: 들어서 뭐 친구가 너는 돈이 없잖아. 나한테 그랬어. 그랬을 때 I have money 이거보다 I've got money 이러면
1: 너는 다돈 있어.
0: 왜냐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 자체가 자음이 강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네.
1: 오.
0: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오분이 있다라는 걸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런데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거예요, 사실. 오케이.
1: 네.
0: So you've got 이렇게. 근데
1: 예.
0: 결국에는 you have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가 큰 의미는 없다예요.
1: 네.
0: 오케이. So 가보겠습니다.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Alright.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Okay,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0: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long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써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
1: 음흠.
0: 자, 너 얼마나 오래 잤어? 너
1: 오.
0: 얼마나 오래 잤니?
1: How long did you sleep?
0: 과거형이니까,
1: yes.
0: 그렇죠? Did you sleep? 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가다, 지속되다,
1: 네.
0: last입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1: How long does it last?
0: Last. That's it.
1: Ah,
0: How
1: yes.
0: long does it last?
1: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0: yeah.
1: 시간이 좀 걸려요.
0: 세 번째는 비동사 ing 써볼게요.
1: 네.
0: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자, 그 기차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멈춰요?
1: 네.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0: here? 오, very nice.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How long did you sleep?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Grab something. 맥락에 따라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거나 네.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1: Let's grab a coffee.
0: 그렇죠.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자, let me로 출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약간의 과자들을 사올게.
1: Let me grab some snacks.
0: 가서.
1: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0: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고는 사실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네.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저는요, 달려가서 스낵 몇 개 좀 grab 하고 싶어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There you g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가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grab a coffee.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3: It leaves exactly at 10:05.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3: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Excuse me?
4: Yep.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Oh,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4: 5 minutes.
1: Okay. Thank you.
4: Don't be late.
1: Yep.
0: All right.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는 우릴 오해했어. 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 got us wrong.
0: 네. 자, get someone wrong을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grab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사거나 간단히 먹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1: 오호.
0: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1: 뭐죠?
0: 오늘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 와, 벌써 그렇게 됐다니.
0: 아,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오늘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1: 저는 뭐 역시나 시즌이 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영어가 레벨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조금씩 느껴요.
0: 스스로 느끼고 있네요.
1: 맞아요.
0: I like that.
1: 전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로 짧게나마 대화할 시간이 생기면 이 왕초보 영어를 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0: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내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또 한 시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겟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새로운 시즌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 항상 아시잖아요.
1: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하나요.
0: 영어 자연스럽게 흡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즌이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있습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2: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 가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네,
0: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뭐 떨어지는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에 몇 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1: 공부도.
0: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런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0: 왔어요?
1: 현장 학습.
0: 예?
1: 그 현장 학습.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트립.
0: 트립.
1: 네, 트립. I can't wait.
0: Oh, the field trip. Oh,
1: Yeah.
0: we're going
1: 현장.
0: to Mayuland, right?
1: 응?
0: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1: Mayuland.
0: Yeah?
1: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Sorry?
1: 응. I don't know physics.
0: You don't know physics?
1: I don't like. But 트립 to Mayuland I love it.
0: Me
1: Ooh.
0: too. Physics. Oh,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0: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Yeah, teacher.
0: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0: Pop quiz.
1: Give up pop quiz.
0: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0: No
1: question. No
0: questions.
1: question, 제발.
0: Please, please,
1: Please.
0: please, please.
1: 정말 티출 때문에.
0: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0: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3: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느낌인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네.
1: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0: 그럼요.
1: 의미죠.
0: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진짜.
1: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0: Yes.
1: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그쵸.
1: 예. 근데 어쨌든 아웃 하는 거잖아요.
0: 나가는 거죠. 나가는
1: 밖으로
0: 거죠.
1: 가야 되잖아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뭔가
1: 그쵸?
0: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0: 오케이.
1: 네뭐
0: Okay.
1: 이런 느낌
0: Alright. 네.
1: 네
0: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이거
1: 네
0: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0: wait for or out studying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1: Field trip.
0: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될 수
1: 아,
0: 있고요.
1: 네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0: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 근데
1: 네.
0: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1: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소풍.
0: 소풍.
1: 소풍, 그리고
0: 오케이.
1: 수학 여행.
0: 아,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현장 체험 학습.
0: That's right. 근데
1: 네.
0: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1: 네.
0: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 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field trip.
1: Field trip.
0: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1: 너무 기대돼.
0: 그렇죠. 너무 기대돼입니다.
1: 네.
0: So, can't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이잖아요.
1: 예.
0: for가 꼭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보죠. 소풍.
1: 픽닉.
0: 픽닉. 그 소풍. 나
1: 네.
0: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우.
1: We can't wait for the
0: 그렇죠.
1: party.
0: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절.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We can't wait for the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1: Yes.
0: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 듯.
1: 너무 신났네.
0: 여기 탈 것이 무려 2개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아직
1: 생각보다 랜드인데
0: 굉장히 이게
1: 약소하네요.
0: 굉장히
1: 예.
0: 소소하게.
1: We're going to my land. 맞지?
0: 맞지?
1: 에.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0: 오케이.
1: 네, 지난번에
0: 알라이.
1: 배웠던 것 같아요.
0: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1: 네.
0: So we're going to my land, right? 그렇죠?
1: 네.
0: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한다는 느낌이라고
1: Yes.
0: 했습니다. So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1: 네.
0: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이죠. 평소만
1: 네네네.
0: 쓰고 올리는 거.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유랜드 가잖아, 맞지? 예,
0: 맞지?
1: 맞잖아.
0: 하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1: Going, 어.
0: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0: myland는 명사죠.
1: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myland로 우리 가. right?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B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1: 네.
0: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사실. 전달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0: 어, 그녀는 5시에 오. 떠나. 어,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아, no. 자, she's going to leave는 네.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at five.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she's going to leave at five.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five.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1: 네.
0: 이거는 변하지 않아. 어,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가.
1: 아.
0: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네.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다시?
0: Move
1: again.
0: Back.
1: Back.
0: Okay?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1: 네.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 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Okay?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네.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네.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Oh,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 네, 네.
0: 이것들은 재밌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직역을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그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0: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1: 오케이.
0: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피지컬은 아닌데,
1: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써보시기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1: 알겠습니다.
0: 거예요. 예.
1: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hysics가 되겠죠. 잘안
0: 이게 왜
1: 외워지죠?
0: 이렇게 안 외워지죠?
1: 계속 써야 됩니다.
0: 아, 네.
1: physics, physics,
0: physics.
1: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0: 네.
1: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0: 네.
1: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0: physics, physics.
1: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0: 아, 오, 이거 알아요.
1: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잘 아시던데.
0: 그러면 바이오 쪽이에요.
1: 오호호.
0: 바이올로직스 할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1: 아, 그 약간 돌림인가요?
0: 네네네.
1: 형제인가요? 네.
0: 에.
1: 정답은
0: 아,
1: biology.
0: 틀렸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게
0: 바이올로지.
1: 또 쌓이게 돼요. So
0: 네.
1: biology.
0: 바이올로지.
1: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0: 네.
1: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1: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안으로.
1: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0: 네네네.
1: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0: 네.
1: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0: 오,
1: Right?
0: 맞아요.
1: 엄청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0: I am into K-movie.
1: K-movies or Korean
0: K-movies.
1: movies, right?
0: Yeah.
1: 자, how about this?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0: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1: 저기 죄송한데
0: Yeah.
1: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0: 습관이에요.
1: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0: I'm into Korean movies.
1: Oh, Jack is into you.
0: Jack is into you.
1: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그는
0: 맞아요.
1: 뭐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0: 막
1: 있었었어요.
0: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것
1: Yeah?
0: 같고.
1: 오케이. 많이 나와요,
0: 예.
1: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0: 네.
1: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것 같아요?
0: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1: 아, 맞아요.
0: 뭐야?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0: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1: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0: 네.
1: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0: 그래요?
1: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 있는
0: 아,
1: 느낌. 예를 들어서
0: 네네.
1: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hobby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into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Like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0: 약간
1: 있는.
0: 식을 수도 있는.
1: 맞아요.
0: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0: 그쵸.
1: 아, 나 요즘에는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0: 아.
1: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0: 네네네.
1: 자,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0: 네.
1: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0: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아,
0: 예.

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이
1: 오.
0: 선생님 굉장히 무뚝뚝해요. 수염 이렇게 달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0: 선생님.
1: 허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0: 아,
1: 같고,
0: 뭔가.
1: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1: 아,
0: 멈칫멈칫?
1: 왜냐면은 그거 약간
0: 팝 테스트?
1: 에, 팝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지금 한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 앤 하프예요?
0: 자, 정답은요? 팝
1: 아,
0: 퀴즈. 팝
1: 그래. 이 팝을
0: 퀴즈.
1: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1: 아,
0: 자, 이
1: 근데
0: 팝이라고 하는
1: 퀴즈.
0: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1: 네.
0: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팝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오케이,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0: 갑자기
1: 불시에.
0: 불시에 보는 걸 보통 얘기를 해서
1: 에.
0: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퀴즈, 뭐, 깜짝,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1: 네.
0: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파퀴즈를 안 주기를.
1: 안낼
0: right?
1: 수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 상황이니까요.
0: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1: 네.
0: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
1: 네.
0: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1: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Ne,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0: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1: 네.
0: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Al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0: You
1: party.
0: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Yes.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다음은요? Right. I'm into 뭐뭐뭐.
1: Yes.
0: Right.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1: Jack into you.
0: 비동사 빠졌어요.
1: Jack is into you.
0: Al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1: I'm not into physics.
0: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어.
1: I'm into Korean movies.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3: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Oh.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1: Oh, please.
0: Great job, you guys.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0: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1: 네.
0: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1: 아니잖아요, 솔직히.
0: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도
0: okay.
1: 필요해요.
0: That's good.
1: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 약간 흐린데 비가 올려나?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오늘 눈 내리려나? 혹은 날씨가 추우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Is it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비가 내릴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Is it

going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것처럼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 it going to 동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왜 is이 나왔을까요? is는요, 사실 the weather를 줄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the weather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the weather를 줄여서 is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 어순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it is going to에서 is it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여러분들 동사는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지만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야 날씨가 이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is it going to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날씨가 어떻게 미래에 변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을 넣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첫 번째 문장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를 바로 r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날씨가 좀 흐려. 비가 내릴까? 라고 얘기를 할 때, Is it going to rain? 정말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rain?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응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자, is it going to rain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쓸수 있는 표현, 눈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좀 내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now라는 게 눈입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다라는 것도 snow라는 동사로 씁니다. 그럼 눈이 내릴까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sno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눈 내리려나?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snow?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now? 눈 내릴까? 눈 내릴 것 같은데? 눈 내리겠다. It is going to snow. 눈 내릴 거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소나기가 내리다라는 표현으로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다라는 동사를요. 바로 show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ake a shower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샤워를 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shower 자체에서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질문은 Is it going to show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비 내릴 거래.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하고 싶으면은. 그쵸? It is going to shower. 이렇게 여러분이 어순구조 바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되게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소나기 내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되게 어떤 것이 내리는 것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춥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바로 비동사를 넣어서요. be cold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이 바로 cold잖아요. 그러면 추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be col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울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0: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is it going to?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be cold? Is it going to be col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좀더 변형을 해보거나 좀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날씨 추우려나?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be cold?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 오면은 이제 날씨 춥겠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바로 뭐뭐 후에 라는 표현으로 After the rain. 이 표현이 바로 비가 온 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 추워지겠지? 라는 질문을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이라는 걸 after the rain이라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 오고 난 뒤에 라는 표현 after the rai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이번엔 비가 내릴까요?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rain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뭐뭐 할것 같다. 비가 올것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it is going to rain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뭐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look like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올것 같은 날씨야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응용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뭐 할것 같다, it looks like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 looks like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is it going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아마 앞에 나오는 인트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하고 계신가요? 자, 10분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으니까 예, 바로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예, from now on the real happiness will find you just right there. 진짜 행복이 여러분을 바로 딱 찾아내서 행복하지롱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도요. 행복한 도전입니다. Part of the happy challenge time, righ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each and every moment you have to choose something, right?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Over something else. 뭔가 A보다 B, B보다 A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비교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판단이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이걸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는 표현, 네, 바로 이거죠. 네, 뭣뭣이 확신이 안 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Not sure. I'm not sure. 그런데 바로 뒤에 whether, 뭐뭐일지 아닐지 이 표현 알아두셔요. W-E-A-T-H-E-R은 날씨란 뜻이고요. W-H-E-T-H-E-R, 발음은 똑같아요. Whether, whether,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얘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Let's go and find out more. What is that?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앞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simple sentences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들.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곳까지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뭐 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머물러야 할지, 믿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전부 다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아까 나왔던 not sure.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whether. 어떻게 연결될까요? 승낙을 하다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뭐 accept it,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take it, 더 쉬운 단어 take it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ot sure whether to take it, 아니면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발음 하나만 주의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발음에서는요. 대부분 accept라고 발음을 하세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예, accept처럼 발음을 합니다. 마치 accept.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예, accept라고 써있지만 accept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물론 문맥이 주어지면 accept가 accept인지 알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dog rap moon 이렇게 하실 건지 독립문 이렇게 하실 건지와 비슷한 느낌이니까 한번 예, 보시고요. 자, 여기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not sure whether to 그 다음에 stay here. 그렇죠? 그걸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 believe it.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 뭐 너무 간단하죠. Not sure whether to sell it. Sell your stocks. 그죠? 예, 바로 예, 뭐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바로 sell it까지 하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아는 동사 다 쓰면 되는 거죠. Not sure whether to go. Not sure whether to buy. Not sure whether to practice more.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동사들을 뒤에 붙이시면 그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자, 이번엔 your turn time.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상태죠.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Accept it. 발음 정확하게 하셨나요?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하지? 근데 실제로 동작을 해야 실전에서 그게 나와요. 글자로 열심히 외운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했던 거 글자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5년 전에 하신 적이 없다고요?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연결해 보시고요. 그래서 머물러야 할지 whether to stay here. 믿어야 할지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요. 시작.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ell it. 까지요. 자, 연결해 봅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I'm not sure. 보세요. 뭐 해야 될지, whether to accept it. 앞에 나왔던 거죠. 네, 그 다음에 or, 거절하다 뭐예요? Reject it. 그렇죠? Rejected. 좋습니다. Rejected.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결국에는

뭐뭐 확신이 서다 할 때는요, 고민할 때는 A와 B가 서로 대비되는 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내가 있어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아니면 stay or 떠나다 뭐예요? leave.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Should I stay? Should I go? Should I stay? Should I leave? 이런 식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됐고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쓰질 않아라고 할 때는요. I'm not sure. 그렇죠. 확신이 안 서. 예, 여러분, I'm not sure. 따라해 보세요. I'm not sure. 예, sure. Sure? 예, 안 쉬워. 자, 쉬우시죠? 그래서 예, I'm not sure. 예, whether to believe him or 그다음에 뒤에 not. 아, 대비를 할때 뒤에 다른 단어 쓰지 않고 그냥 or not만 붙이셔도 양쪽 대비가 대조를 이루면서 good contrast, right? 자, 좋은 대비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조차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그냥 throw them away.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then you'll be left with this part one more time. Try it again.

Okay. Well, then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걸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네라고 했더니 뭐예요? 아니, 서둘지 마.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심사숙고해. 자, 그럼 앞에부터 가볼까요? 그렇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이라고 했어요. 했더니 서두르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물론 hurry란 표현도 있지만 그죠? Don't hurry 해도 되지만 don't rush it. 슉 하는 게 뭔가 하는 동작. 이런 동작이 다 SH 발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push, 그다음에 rush, swish, 훅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SH로 끝나면 빠른 sudden movement라고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sudden acti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H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변기 내리는 것도 flush it 하잖아요. 그러니까 슉 내려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각해봐라 라는 뜻으로요. 여러분 sleep on it. 왜? 하루 지나서 잠을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don't rush it, sleep on i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if you want to share this with other people, then visit our website or just, you know, send them this link. 이 링크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good heal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메이크업이나

머리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타일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멋진 외모에 반했다가 입을 여는 순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외모일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말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입을 열었더니, 하는 상대가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스타일도 아닌 말하는 스타일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사투리를 교정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투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구수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투리 교정을 해드리지 않고요. 발성 교정을 해드립니다. 이 발성만 바꿔도요. 복식 발성으로 바꾸면 사투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더 구수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사투리는 왜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강한 억양과 독특한 말투 때문이에요.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말에 힘이 있지만 어때요? 부드럽고 편안하죠? 이 세련된 말하기는요, 억양이 심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투리가 있거나 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처럼 조사에 강세를 주어 말하는 아이 말투를 쓰는 경우에는요, 세련되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톤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말들은 듣기에 편하지 않아요. 물론 전달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세련된 말하기를 배우려면요. 평소에 갖고 있던 이 밸런스가 무너진 말투를 없애는 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세련되게 말하는 방법은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이 세련된 말하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면요. 마이너스 치료라는 걸 해요. 마이너스 치료, 0점 맞추기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건데요. 개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강한 억양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억양을 정리하고 나서 평탄해진 억양에 새로이 강조 훈련으로 생명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이 생명을 입히는 작업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감정에 맞는 호흡,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강경하게, 심각하게 이런 감정들을 입혀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 평음 훈련을 통해서 갖고 있던 좋지 않은 억양을 정리해 볼까요? 좀 지루한 말하기인데요. 밑그림을 같은 톤으로 칠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네. 앞서 배운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듯 소리를 밀면서 같은 음으로 하면 되는데요. 3m까지 굳이 안 보내도 되고요. 1m 정도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m라도 보내면 복압이 만들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 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지겹죠? 뭐 어디 하나 강조하고 싶죠?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뭐 이렇게 뭐 넣고 싶죠? 꾹 참으셔야 됩니다. 평음 훈련과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꾹 눌러서 같은 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 평음 훈련으로 발성이 안정되고 힘이 생겼다면요. 다음은 강조 훈련입니다.

말을 강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말하기, 톤을 높여서 말하기, 톤을 낮춰서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 잠시 멈췄다가 말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에서 강조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평음, 강조, 세련 정도겠죠? 이 단어들을요, 크게, 톤을 높여, 톤을 낮춰서 천천히 잠시 멈췄다가 한번 말해보세요. 자, 크게 말하거나 톤을 높여서 말하면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가 돼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어때요? 신나고 활기차졌나요? 이번에는 톤을 낮추거나 천천히 말하면은요, 분위기 있는 말하기가 됩니다.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분위기가 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잠시 멈췄다가 말하는 건데요.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서 강력한 강조가 됩니다.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요. 네, 어떠세요? 이 강조 훈련을 하기 전에 아까 알려드린 평음 훈련을 우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각자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억양을 그대로 둔 채, 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올리는 조사를 내리게 한다든지, 뭐 우유가 맛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조사 내리세요.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또 강조할 단어는 올리세요 하면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점점 더 이상한 억양이 되곤 해요. 이 그림을 부분 부분 수정하다 보면 좀더 이상해지죠? 네. 새로 그리는 게 나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억양을 없애서 필요 없는 강조를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전달에 적합한 단어들만 강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세련된 말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호흡으로 적절한 감정까지 입히면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감 있는 화술이 돼요. 예를 들어, 우유가 맛있어인데 여기에 정말 맛있는 감정을 넣는 거죠. 우유가 맛있어. 이렇게요. 자, 오늘은 특별 부록으로 사투리 고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사투리를 꼭 고치셔야 하는 분들은 이 팁들을 활용해서 한번 고쳐보세요. 첫 번째는 이응 소리의 힘을 빼서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응이 있는 글자들이 뭐가 있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에 이승, 이방인,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사투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에 이승, 이방인, 이해력. 이렇게 이를 강조해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럴 때이 이자를 입술의 긴장을 풀고 음을 낮춰서 밑에서 올라오는 담담하고 짧은 이응 소리를 내보세요. 이력서 아니고 이력서. 인덕원 아니고 인덕원. 이에 이승 아니고 이에 이승. 이방인 아니고 이방인. 이해력이 없어 안 하시고 이해력. 이렇게 합니다. 아, 처음 이걸 해보시면, 뭐 말을 안한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저는 이에 이승.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유, 좀 담담하게 하셔야 돼요. 좀 심심하고 맛없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연음을 하는 거예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종종 연음을 안 하세요. 왠지 거센 소리를 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도착해서 해서 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착해서 또는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하다. 네. 급하게 가야 돼. 이럴 때 급하게. 그렇죠? 졸업하고 뭐 해라 할때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네. 어우, 약해 빠졌다 해야 되는데, 약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또 충당을 못해 라고 태를 해야 되는데, 충당을 못해 라고 하시죠. 또는 노력했어요 해야 되는데, 노력했어요. 또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근데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갑갑하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유, 갑갑하다,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좋고요. 연음을 해서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음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인데 경영 이렇게 발음하거나 안양인데 안양 또는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거 일요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양,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강세를 주시면 안 되고 앞에 첫 음절에만 강세를 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요. 어와 의의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마음만은 특별시다이죠. 네. 특별시의 의 발음을 어로 하는 사투리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턱별시다 아니고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금모습, 걱정을 극정, 정부를 증부, 저기를 쯔기 이렇게 하시죠. 네, 의 아니고요. 겉모습, 걱정, 정부, 저기 이렇게 어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나친 된소리를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오빠인데, 누구야? 작은 오빠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작은 오빠야. 라고 하거나, 뭐 먹을 거야? 나 볶음밥 먹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 볶음밥. 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할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세게 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 같은 데서 난 네가 싫어 하는데 상대가 막 달려와서 확 앉는 장면 본적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싫다는데 왜 와서 확 앉는 거죠? 맞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의 온도, 말의 정서, 어감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요. 상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강력한 필살기라 신중히 사용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